신앙이 좋은 평신도 사역자인 차성도 교수란 분이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예배다운 예배보다는 건물 짓는 일에 더 많은 정열을 쏟고 있고 그 건물에 사람을 가득 채우려는 일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라고 한국교회의 잘못된 심각성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신학자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눈을 크게 뜨면 뜰수록 세상은 더 어둡고 암흑 속이다 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결코 만만한 시대가 아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저도 공감하고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향한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기가 결코 쉽지 않은 어려운 현실 시대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느 것이 진리고 누가 진짜 크리스천인지 분간하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600여 년 전 당대에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라는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던 바벨론 제국, 이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야기예요. 그 나라를 다스리던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이 나라를 빼앗기게 되죠. 뭐 이미 우리가 아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나라를 잃으면 나라만 뺏기는 것이 아니라 다 뺏기잖아요. 재산 뺏기죠. 자유 뺏기죠. 내 생각과 내 행동조차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빼앗기죠. 그렇죠? 무엇 하나 내 것이 없는 시대 속에서 살아갑니다. 더더군다나 일반인들은 뭐 그냥 그럭저럭 살아간다고 할지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신앙을 지키지 못하도록 심한 핍박과 방해가 있어서 더 살기가 어려워지게 되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예외 없이 유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자유를 빼앗았고요. 민족성을 빼앗았고요. 신앙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더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말 견디기 어려운 문제를 시험거리를 갖다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60규빈 높이에 6규빈 넓이, 다시 말해서 높이가 30m예요. 30m에 넓이가 3m. 엄청 큰 순금으로 만든 신상을 만들어 누구도 예외 없이 이 금신상에 절을 해야 한다, 경배해야 한다라는 국법으로 정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백성들 뿐 아니라 온 나라들이 다 이 금신상 앞에 절을 해야만이 되고 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라는 엄포를 어명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것도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죽입니까?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절하지 않겠다라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 즉시입니다. 그 자리에서 잡아서 그냥 뜨거운 용광로, 여기서 말하는 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뜨거운 용광로가 아니라 그 용광로보다 무려 7배나 더 뜨거운 불 속에 태워 죽이겠다라는 법이 내려지고 맙니다. 어렵죠. 금신상에 절을 해야만 살고 엄중한 어명이 내려진 시대적인 상황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온 나라가 철저하게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시대 환경, 예, 그 속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내 가족이 살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믿고 섬겨야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 내려야 할 결정은 무엇입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절하는 것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에 타협해야 되고 현실과 적당하게 협상해야만 살 수 있는 이런 상황, 다시 말씀드리지만 불신자들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문제가 안 되고 그래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잖아요. 절대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생명보다 귀한 이 인생의 소중한 기로에 서게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어명이 내리니까 7절에 보니까 결국은 모든 사람이 절을 하게 되고 타협하게 되고 우상 앞에 나오게 되고 말았어요.
신앙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도 우선은 살고 보자, 이 위기만 넘겨보자, 이런 인본주의적인 타협을 해버린 많은 사람들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타협했지만 오직 다니엘과 사드락과 미삭과 아벳느고라는 청년 네 명만은 절하지 않습니다. 왜? 지금의 안전과 위기 모면을 위한 생각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절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내 생명이 끊어지더라도 하나님 외에 그 어느 우상에게 절할 수 없고 그 어느 위협과 방해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멋진 신앙을 보여준 이 네 청년, 우리가 한번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갖고 살았으면 어떻겠나라는 소원하는 마음도 가져보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꼭 진지하게 생각하고 짚고 넘어갈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런 상황과 우리 시대가 비교를 해보자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이 무엇입니까? 왜 점점 세상이 타락하고 혼란스러워집니까?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심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희생, 헌신 없어요. 그저 주일 예배 한번 드리는 걸 가지고 신앙 생활했다고 말도 안 되는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이런 비신앙적인 모습들, 뭐 이 교회 싫으면 아 저 교회로 옮기면 된다라는 이 무책임, 왜 그럴까? 왜 이런 현상들이 생길까? 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이것,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류 최대의 비극이고 최대로 큰 죄악이고 최대의 큰 인간에게 불행이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돈 없는 거 그거 비극 아닙니다. 남보다 못한 형편에 있는 거 그거 비극 아니에요. 한 끼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북한 주민들이나 아프리카 사람들, 물론 생활의 어려움들이 있지만 결정적 비극은 그게 비극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비극인가? 환경과 타협하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일들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보다는 돈, 명예와 출세가 쾌락과 즐거움이 더 우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만들어버리는 사단이 만든 그 현실 앞에, 상황 앞에서 영적 시야가 가려져서 장님 아닌 장님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바로 비극이고 불행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인정하실 거예요. 그래서 21세기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이런 모습과 국법으로 만든 이 엄청난 현실 앞에서도 절대로 굴하지 않고 안았던 네 명의 청년들의 모습을 한번 비교 아닌 비교를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오늘 한번 진지하고 심각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이런 생각해봐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까 한번 상상해보자고요. 자, 지금 여러분 마음속으로 상상해보세요. 내가 그쪽 그 지금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금신상 앞에 절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럴 쪽으로 한번 우리가 들어가 보자고요. 시간을 초월해서 한번 그때 바벨론 시대로 한번 가보자고요. 여러분 생각 속에 지금 딴 생각하지 말고 가봐요. 바벨론으로 가보자니까 같이 지금. 목사님 뭘 그건 그 시대 일인데 뭘 그렇게 굳이 어렵고 힘들게 그런 상상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럴까요? 정말 이런 일은 이 시대에만 성경에만 있는 일일까요? 아니죠. 이런 사례가 이런 일들은요 시대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있어 왔어요. 일본의 침략으로 나라를 빼앗긴 우리 조선이 이름과 성과 민족까지 다 빼앗겼고요. 그것뿐입니까? 일본 천황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 모두 죽이겠다는 법이 내려졌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살기 위해서 신사 참배하며 절을 했던 민족적 치욕스러운 불명예스러운 역사가 한 예고요. 개인적인 자존심도 5천년 단일 민족의 긍지도 다 버리고 오직 구차한 생명을 조금 연장해보려고 사람들은 죽음 앞에 일본인들이 만들어놓은 천황폐화를 신으로 생각하고 절을 하는 이런 잘못이 우리 한국에 오명으로 남고 있지 않습니까?
공산치하에는 어떻었습니까? 예수를 부인하면 살고 인정하면 죽게 되는 상황. 그래서 총과 칼 앞에 맥없이 무너졌던 많은 목사들과 성도들이 보여준 또 다른 한국교회의 치욕스러운 과거가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 남아있고요. 그러나 이것은 이건 지난 역사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21세기 이 지금에도 이런 상황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인류 최대의 과학과 문명을 자랑하는, 그래서 사람의 그 속에서 사람의 생각과 관심을 뺏어가는 일들은요, 2600년 전이나 또 1900년 초에 일제시대 공산치하 시대나 조금도 다름없이 우리에게도 다가오는 직접적인 현실이다라고 말하고 싶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떨까? 느부갓네살이 살고 있던 이 시대보다 한결 더 좋을까? 일제시대보다 또 공산정권 시대보다 더 좋을까? 아니죠. 답은 아니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이 시대 역시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때 시대보다, 지난 과거보다 한결 더 어렵고 힘든 게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을까? 제가 정치도 모르고 시사평론가도 아니라서 어떻게 내가 시대를 평가할 수 있겠냐마는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한마디로 그 어느 시대보다도 한결 더 많은 우상들이 만연한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30m보다 더 넓고 3m보다 더 넓고 큰 우상들이 우리 생활 주변에 얼마든지 가득한 세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무엇이 우상인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무엇이 우상이고 어떤 것들이 내가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신앙에 방해가 되고 있는 것일까? 많죠. 이제는요, 돌이나 금이나 어떤 목상이나 이런 걸 만든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참 다양한 종류의 우상이 있잖아요. 출세와 성공이 우상입니다. 지식이 우상이고요. 성공지향주의가 우상이 되었습니다. 최첨단의 과학이 우상이고 문화가 우상이 되고 말았어요. 젊은이들요, 연예인 되는 것이 우상이에요. 중학생들한테 질문했대요. 너 커서 뭐가 될래? 95%가 연예인 되겠대요. 가수 되고 탤런트 되겠대요.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예. 예배를 건너뛰는 것에 대한 죄책감 사라졌고요. 교회와 멀어지는 것에 대한 찔림이 없어져 버렸어요. 손에 쥐고 있는 이 스마트폰이 우상이 된 사람들 참 많고요. 전화기가 없으면 불안 증세를 보이거나 식욕 감퇴가 올 정도로 그 스마트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것뿐인가요? 음악과 세상 노래 또한 우상이 되고 말았잖아요. 뭐 일일이 일일이 헤아릴 수도 없는 만연한 우상들 속에서 자유주의 신앙으로 편하고 쉽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든 형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한심한 내 모습을 우리가 좀 돌아볼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희생하지 않아도 헌신하지 않아도 그냥 됐지, 이런 자기 만족에 빠져있는 이것도 잘못된 거고요. 음악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음악 얘기를 한번 해보죠. 하나 예를 들어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요즘에 뭐 도저히 이해도 안 되는 젊은이들이 자주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가 랩이라는 게 있습니다. 랩이라는 뮤직이 인기라고 하는데, 우리가 뭐 30, 40년 전만 해도 우리가 부른 노래들은 템포가 대부분 느리잖아요. 느리죠? 그리고 가사도 다 알아들었을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가사들은 참 마음을 찡하게 하고, 그렇죠? 비록 유행가 가사이긴 하지만 그래도 애환을 달래는 가사들, 노래들, 향수를 달래는 노래들, 슬플 때, 괴로울 때, 즐거울 때 부르는 노래들을 불러가면서 우리가 음악에 취했던 적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말이에요. 그렇죠?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 있나요? 참 이런 가사 보면요, 철학적이면서도, 그죠? 인생을 알 수 있는 노래 가사들이었는데, 그런데 도대체 요즘 노래는 한마디를 못 알아듣겠어요. 얼마나 빨리 부르는지.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런 빠른 노래들이 청년들에 빠져들어가고 있고 우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심각한 게 그 노래 가사들의 90% 이상이 공공연하게 사단을 숭배하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하나 제가 소개를 할게요. 넥스트라는 팀이 있습니다. 한국 가수 중에. 그 멤버 중에 하나가 작년에 고인이 된 신해철이라는 가수가 부르는 가사를 보면 그 노래는 이렇습니다. 제목이 머니에 머니 돈 제목이. 제가 랩을 못해서 가사만 불러드릴게요.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온 세상에서 이제 너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어. 수많은 사람들이 너의 노예가 되기를 원하지. 때론 키스처럼 달콤한 꿈을 만들지만 때론 도격처럼 쓰디쓴 절망을 만들고 사람보다 위에 있고 종교보다 강하다. 겉으로는 아니라고 말을 하지만 약한 자는 밟아 죽인다. 강한 자에게는 편한 돈. 경배하라 그 이름 돈돈돈. 돈이 사람보다 귀하고 영혼보다 귀한 것이라고 긴 머리를 막 흔들면서 이거 뭐 헤드뱅이라고 해요. 헤드뱅잉. 헤드뱅뱅이라고 하면서 이 가사가 이 노래를 부른 가수 이것뿐이 아니에요. 참 많아. 다른 곡에는요. 번쩍거리는 교회에는 천국행 엘리베이터가 있다. 들어가고 싶은가? 입장료는 선물이다. 돈 없으면 천국에도 못 들어간다. 그리고 마지막에 영어로 TV is my king, money is my god. 이런 노래들을 그냥 불러요. 쉽게. 영혼을 죽이는 이런 가사들이 젊은이들의 우상이 되어 쉽게 따라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것뿐이 아니에요. 지금 미국에 난다 긴다 하는 가수들이 부르는 가사 노래 가사 속에 보면요. 레이디 가가라든지 뭐 마돈나라든지 이런 사람은 모르겠어요. 감히 이런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우리 종교계에서는 사단에게 쓰임받는 자들이다 이렇게 공공연하게들 알고 얘기들 하는데 어린 사람들, 젊은 사람들 뿐입니까? 중년이 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한탕주의에 빠져있죠. 그래서 도박을 합니다. 증권을 합니다. 경마를 합니다. 복권 삽니다. 특별히 조지아 복권 열풍이잖아요. 복권을 사갖고서는 어떻게 1억 천금을 누려보려고 부동산에 투기도 하고요. 자녀들 볼 생각 안 합니다. 건강 생각 안 합니다. 오직 돈이 최고다라 생각해서 투잡들이 잡 뛰어가면서 살기는 열심히 살아가는 거고요. 자존심이 우상이 되어 이 세상에는 내가 최고야라는 자도취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허다하고 말이에요. 심지어 창조주 하나님조차도 우상화시켜서 또 다른 많은 우상들, 또 다른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여기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고요. 실제로 결국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모든 것이 교묘한 사단의 유혹에 이용당하고 있는 것도 모른 채 하나부터 열까지, 백까지 다 우상화되고 말았어요.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기 힘들 정도로 보편화되어 버렸고 일반화되어 버렸어요. 정치, 경제, 사회, 음악이나 예술, 가정, 나아가 이 교회까지 하다못해 예배 드리고 있다는 어느 사람들의 모습까지도 모두가 다 교회 안에서까지도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아무렇지 않게 침투하고 있고 보여지고 있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죠. 로마서 13장에 보니까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이다 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다 보니까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믿고 따라갑니다. 예. 정말 돈이 내 영혼을 살립니까? 명예 성공 출세가 내 영혼을 살립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수도 없이 말하고 있건만 이런 것들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는가? 로마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예, 이 내 어리석은 생각이 하나님을 우상화시켜버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보다도 세상 향락과 즐거움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 돈과 명예와 성공과 출세에 더 큰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나타나는 시대적 현상. 자, 그렇다면 이걸 생각해 보죠. 정말 바벨론 그 시대보다 일제시대 공산주의 시대보다
예, 프랑스나 영국이 독일에 침공받았을 때에 있던 그때 시대보다 어디가 어려울 것 같습니까? 예, 그래도 그때 당시는요 순교자들이로 나타났어요. 근데 오늘날 순교자가 없잖아요. 순교자가, 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지에 가서 순교당할 일은 없지만 생활 속에서 순교자가 되자고요. 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생활 속에서 순교사의,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 이외에 어떤 것을 사랑하거나 신뢰하는 모든 것은 다 우상이다 라고 단정을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천사를, 하나님보다 물질을, 하나님보다 세상의 명예에 더 우선으로 두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입니다. 욕심, 탐심도 우상이고요. 자기 자신만을 너무 사랑하는 것도 우상이고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조차도 교회 본연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상화시키는 일부 잘못된 교회의 모습에 의해서 세상 기관처럼 운영되어져 가고 있는 이것,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기관이 되고 말았어요. 성스러운 교회 직분이 돈으로 사고 파는 매매가 되고 있고,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온갖 세상 과목들을 교회에서 가르치면서 사설 학교로 둔갑을 해버렸어요. 정작 해야만 하는 구원에 대해서 교회가 입을 다물어 버렸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보혈, 부활하심, 이건 1년에 1차례씩 그냥 형식적으로 설교할 뿐 내용이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렇죠? 복음이 빠진 상태, 말씀의 삶에 적용시키는 부분들이 지외된 상태에서 오히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부분들을 더 많이 설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죄 짓지 마시고 늘 잘 살아야 됩니다. 행복하게 축복받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는 다 어디서든지 불교에서도 하고 뭐 어느 종교 어느 기관에서도 다 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들 아니잖아요. 이 거룩한 단상에서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해야 되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라, 나 자신이 누군지 바로 알아라, 정작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치지 않고 전해야 될 것을 전하지 않는 이런 현상들, 다니엘 시대와 지금 시대 비교해 볼 때 오히려 지금이 더 어렵지 않은가. 그 시대도 보면요 제사장들이 타락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이 타락하고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신학교에서는 이제 보수주의보다는 자유주의, 세상에는 혼합종교가 더 많아지고 있어요. 실제로 신학교에서 자유주의라는 명목으로 학교를 학생들에게 가르친다니까요. 그럼 그걸 배운 학생들이 나와서 무엇을 가르치겠냐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도 부족투성이요, 고쳐야 될 것들 참 많지만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정신 차리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시대가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가 이 모양이니까 더 정신 차려야 되고, 환경과 상황이 그러니까 내가 더욱더 근신 않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남들이 그러는데 나도 그래도 되지라는 자기 논리를 세우지 말고, 세상이 그렇고 다들 그렇게 하는데 뭐 이 정도에 괜찮겠지, 이 정도 뭐 이런 착각, 이런 합리화시키지 말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이 시대에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누구든지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불매에 던져 넣으리라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눈에 보이는 위협, 압박, 그런 가운데서 절대 굴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여러분과 저는 돈, 세상 즐거움, 영혼을 죽이는 음란과 음악과 스크린 속에 자기 중심에 빠져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는 일들 없었으면 좋겠어요.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세력 속에 감당하기 힘든 형편과 환경에 끌려가면서 어쩔 수 없어, 나도 어쩔 수 없이 이럴 수밖에 없었어, 타협하면서 절하면서 살아가지 말자라는 겁니다. 절한다는 말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떠난다는 말이잖아요. 세상과 타협하겠다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지금만 살면 되겠다라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구차한 생명 부지해보려고, 조금 더 살아보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 버립니다.
그래서 얼마나 더 살까요? 얼마나 더 큰 축복 받겠습니까? 이런 상황과 현실은 이제 더 깊이 더 헤어날 수 없는 늪으로 빠지게 하는 세력들이 상황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이럴 때 보여야 할 자세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제가 다음 주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2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떤 자세로 어떤 행동을 보여야 하는가? 정말 금신상에 절을 해야 하고 정말 세상과 타협을 해서 위기만 면하고 나중에 다시 회복해야지 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건가? 내 가족과 내가 사는 방법이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이것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말씀의 결론으로 바라옵기는 이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속에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 딴 것 아닙니다.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은 애틀랜타 꿈꾸는 자 한인침례교회 손정문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메일이나 저희 웹사이트를 통해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BBN 방송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송을 청취하느냐 하는 것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BBN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 문제로 고민하시던 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기쁨으로 충만한 것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최종 목표인데요. 저희들과 교제하시는 청취자님들 중에 구원의 확신으로 인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저희들과 직접적인 교제는 없지만 방송을 들으시면서 확신에 서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계속해서 저희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저희들도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BBN 한국어 방송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BBN 사역에 기도와 물질로 동역하기 원하는 분들을 찾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BBN 한국어 사역을 통해 의인에서 죄인으로 회심한 분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고백한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열매와 사역이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신실한 BBN 청취자분들께서 후원해 주심으로 방송국이 운영되었고, 성령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분들의 심령을 만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나눔이 너무 작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에 있는 선교 후원을 클릭하셔서 BBN 사역의 기도와 물질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씨앗이 됩니다.

0: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적은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을 체험하며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으로 그의 생명을 내어 걸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 죽도록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자, 그에게는 반드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믿되 온전히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온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1: 예수님의 생명수. 예수님의 생명수 이 시간에는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한세영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십니다. 세대와 세대를 넘어 민족과 민족을 넘어란 원대한 비전으로 꿈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목사님의 말씀 이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0: 늘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가운데 변함없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가 모든 은혜를 다 깨달아 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모든 은혜를 우리가 다 깨닫는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은혜를 다 일일이 깨닫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못 깨달아도 나중에 깨닫는 그 은혜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가 다 깨닫는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영적 지각은 충분히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깨닫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와 믿지 못하는 자, 하나님이 구원의 은총을 주신 자와 구원의 은총을 받지 못한 자의 특별한 차이점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시편 116편 12절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시인이 말했는데요. 자, 이 시인의 고백을 보면은요, 시인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시는 수많은 은혜 가운데 겨우 몇 가지를 깨닫고 또 이렇게 그것이 모든 은혜라고 말하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만 하더라도 능히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만큼의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또한 깨닫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계속해서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가 깨달은 은혜로 말미암아 그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갚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까? 본문의 시인은 다윗이죠. 이에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평생에 모아놓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베푸신 그 모든 은혜를 다 깨달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깨닫는 은혜만 가지고도 좋게 하나님 앞에 큰 감사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깨닫는 은혜가 얼마가 되든지 간에 오늘은 큰 감사를 드리는 귀한 감사의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윌로우 크릭 처치 빌 하이벌스 목사님은 은혜라는 단어를 자녀와 부모, 어머니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로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자녀가 공부를 잘 못해서 좋지 않은 성적표를 가지고 어머니께 왔습니다. 아주 안 좋은 성적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때에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반응은 아주 기가 막힌다. 야, 너 밥 먹고 뭐 했니? 막 야단을 치면서 호통을 치는 반응입니다. 이때 자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완전히 기가 죽어서 할 말이 없고 고개를 푹 숙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 반응은 어머니가 성적표를 보는 순간에 화는 나지만 한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면서 마음을 정돈하고는 이를 떨지 안 떨지는 모르겠지만 다음에 잘해라 라고 하는 반응입니다. 어떻겠습니까? 이럴 때는 자녀가 그저 감사할 따름인 것이죠. 그러나 세 번째로 어머니가 성적표를 보자마자 자녀의 목을 끌어안고는 수고했다, 다음에 잘하면 되지, 그럴 수도 있지, 그래도 넌 소망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반응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머니들이, 웃는 분들은 다 안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런 은혜라는 것입니다.

0: 계십니까? 오늘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짓들을 많이 했습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실로, 입술로 범죄하며 살다가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감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어찌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날마다 저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내 지은 죄만 본다면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어떻게 나는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자가 설령 목사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범죄하며 살 때가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럼에도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은 제 마음에 떠오르는 말씀 한 구절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을 통해서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자격이 있을 때가 아니라 자격이 없을 때에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우리가 범죄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깨닫는다면 늘 큰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마땅한 감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난 반년 동안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과 교회와 민족과 나라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지난 반년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가정을 지켜주셨고 우리의 자녀들, 교회,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민족 가운데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남과 북의 정상들이 회담을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셨고 또 미국과 북한이 정상들이 만나서 이 회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핵의 위험으로부터 해방을 되게 하셨고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계속해서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직은 물론 아쉬움도 있고 의심스러운 일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민족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소망도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의심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적으로도 돌아보면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한 분도 돌아가지 않게 하셨습니다. 병약한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한 번도 돌아가지 않게 하셨습니다. 연로하여 병석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한 번도 돌아가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을 많은 분들을 치료해 주셨고 또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고 또 우리 가정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지금도 해결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황자정근사님께 갔더니 여전히 빛나는 얼굴로 하늘을 바라보고 예, TV를 이제는 앞에다 달아놓으셨는데 계속 예배하는 채널을 틀어놓고 계시더라고요. 어제는 권영목 장로님께 장로님들 몇 분과 같이 갔었는데 우리 참 제가 감사한 것은 제가 두 번째 갔는데 갈 때마다 저를 알아보시고 목사님 그러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말씀하시든지 신앙적인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주 영적인 분이십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시고요. 기도를 시키셨는데 기도를 너무나 잘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하신 사람은 절대로 그 구원을 빼앗아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 기억이 사라지고 우리가 치매가 걸려서 우리의 생각들이 다 혼란스럽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다 일일이 기록하지 못해서 그렇지 만일 그 모든 생각나는 은혜들을 꼼꼼히 살펴서 기록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진실로 우리의 모든 삶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헤아리지 않아서 그렇지 헤아려 본다면 정말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다니엘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런 생명의 위협과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까닭은 그 다니엘은 이같이 언제나 자신의 삶 속에서 주권적인 은혜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있기 때문인 것이고 또한 그것을 기억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보면 1장 8절에서 환관장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도 부정한 음식을 먹게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다시 말해 우상에게 섬겼던 그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판관장에게 은혜를 구했는데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같이 누구든지 하나님을 위하고자 하는 자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믿는 자를 통해서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자를 세상의 누구를 통해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있게 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고자 하는 것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어떤 형태든 간에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토록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의 세 친구도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했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다가 활활 타오르는 그 뜨거운 불목불에 던져서 죽을 위기가 되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고자 하는 그들을 거기서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말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목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위기 가운데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얼마나 담대합니까? 생명을 내놓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손에 주어지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내 믿음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다는 것이죠. 어떻게요? 기적으로 지켜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풀무불 가운데 이 사람들이 들어가면 들어가자마자 타 죽는 겁니다. 고기 굽는 냄새가 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 밖에서 보니까 이상하게 그러지 않았어요. 그곳에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불 속을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를 다시 끄집어내갖고 불을 끄집어낼 때에 그 옆에서 불 가운데 있던 자가 죽고 그리고 그 신하들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적은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을 체험하며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으로 그의 생명을 내어 걸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 죽도록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자, 그에게는 반드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믿되 온전히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온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하신 것이 있습니까? 뭐가 하신 것이 있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땅에 기어다니는 개미를 바라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개미에게 뭐가 하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뭐가 하신 것이 있습니까? 게다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든지 없는 생명도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한 생명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소중히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체험하는 자만 믿을 수 있는 것이지요. 이에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생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로 승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죠. 다리오 왕이 그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죠. 이 다리오 그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그 페르시아의 가장 높은 고관에 수석 총리에 당시 세 명의 총리를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왕 다음으로 높은 수석의 자리에 그 다니엘을 임명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른 두 총리를 비롯해서 많은 고관들이 그를 시기하고 그래서 방해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개혁자 칼빈은 이러한 시기와 방해는 모든 시대 모든 나라에 흔히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다니엘에 대한 그들의 시기는 특별히 강했다라고 했는데요. 그것은 7절을 보면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무원들이 다 이 한 사람도 빼먹지 않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시기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왕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패망한 나라의 출신의 포로 출신이고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데서는 어떠한 공로도 세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출신이 좋고 또 나라를 세운 데도 큰 공로를 세운 개국공신들이었던 이들이 봤을 적에는 너무나 이것이 상당히 자존심 상하고 불쾌한 일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조선시대의 역사를 봐도 그렇죠. 개국공신을 제쳐놓고 다른 사람을 고위공직에 올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들은 시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4절을 보면 먼저 그들은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다고 했는데 국사에 대하여 그가 공적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잘못된 것이 있나 없나를 찾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찾았습니까? 아무 근거나 허물도 찾지 못하였다고 그랬지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 있는데요. 어떻게 다니엘은 아무리 먼지를 털려고 하더라도 먼지 하나 나지 않았을까요? 4절을 보면은 그 이유가 나오는데 한 단어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뭘까요? 그는 충성된 자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충성된 자. 여기서 충성되다는 말은 진실하거나 확고부동한 상태를 나타내는 어원에서 유래된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충성된 자냐? 그는 언제나 변함없이 확고부동하게 진실한 자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진실한 자. 이에 이런 사람은 허물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서 흠없는 자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언제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변함없이 확고부동하게 진실한 자로 충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5절을 보면 이제 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국사에서 허물을 찾지 못하니까 이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신앙 문제를 들고 나오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 이하를 보면 다리오 왕을 찾아가서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할 것을 구하였다고 했는데 법률과 금령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둘 다 법이겠지만은 그러나 금령은 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금령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에사르라는 단어는 말이나 소를 멍에나 콧뚜레레오 뚜레로 이렇게 속박하는 것을 의미하는 이런 어원에서 유래된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금령이라는 것은 뭡니까? 누군가의 행동을 완전히 속박해갖고 자유를 구속해서 엄짝달싹 못하게끔 만드는 이런 명령이라는 것이죠. 왕이 내리는 명령입니다. 특별히 금령이라고 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들은 누구를 속박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까? 바로 다니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를 고발할 근거를 하나님의 율법에서 찾는다고 했는데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걸려고 하면 안 걸리겠습니까?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을 섬기면 사자굴에 쳐놓도록 하는 금령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들은 왕은 어떻게 할까요? 왕이 이러한 음모를 알았다면, 다시 말해 신하들이 자기가 사랑하는 다니엘을 죽이고자 하는 음모를 알았더라면 과연 그 조서에 도장을 찍었을까요? 찍지 않았을 것이지요. 그러나 그 음모를 모르는 왕은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니고 신하들이 만들어준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왕권을 강화시키도록 만든 이 금령을 마다할 리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급기야 그 조서에 도장을 찍는데 8절 하반절을 보면 그 신하들은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금령은 30일간만 유효했지만 그래도 절대로 누구도 왕도 그것을 번복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설사 왕이 신하들의 음모를 깨닫고 자기가 사랑하는 다니엘을 살리려고 막 바꾸려고 하더라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니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모든 사정을 아는 다니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일 여러분이 다니엘이라면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순간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겠죠. 아, 이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올무에 걸렸구나. 그러면서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포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던 일을 멈출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죽기를 각오하고 그대로 행할 수도 있는 것이죠. 아니면 왕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음모를 소상히 밝히고 다니엘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잖아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왕을 자기의 지혜로운 언변으로 설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10절을 다 같이 보면요. 다시 한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얻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우리도 변함없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사자굴에 들어가 죽을 줄을 알고도 여전히 하던 대로 그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윗방에 올라갔다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죽을 것을 알았다면 기도는 해야 되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타협을 하죠. 그래서 지하실로 내려가죠. 이스라엘의 집에 지하실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여기 페르시아에 윗방으로 올라갔다는 말은 뭡니까? 그가 항상 윗방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 창문도 그래서 열어놓은 것이죠. 그가 항상 그렇게 하고 있었으니까 그는 비겁하게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겁하게 감추고자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그가 하던 대로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일일까요? 지혜로운 일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날 생활 속에서 지혜로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세상 속에서 어리석은 판단을 하며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에 다니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굉장히 큰 도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판단으로 행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으로 지혜롭다 못해 아주 기특하다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아주 지혜로운 판단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셨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우리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우리가 세상의 상식으로만 판단하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실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기대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상황과 환경을 넘어설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변치 않는 신앙.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내가 끊임없이 여전히 그대로 믿겠습니다. 이것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신앙이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이 흡족해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결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삶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 하나님은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겠죠. 그러나 그 측은함과 긍휼함은 무엇에 대한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우리에게 베푸시는 측은함과 긍휼함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믿음으로 인한 측은함과 긍휼함이라는 것입니다. 아, 네가 그렇게 힘들구나, 어렵구나, 그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이 그렇게 연약하구나, 네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측은해 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에 잠언 14장 9절은 말합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도 변명할 수 있는 근거에 집중하는 미련한 자가 아니라 늘 정직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다니엘은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신앙에 정직한 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죽을 수 있는 환경에서도 결코 신앙생활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지켜야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이 상황에서 윗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그가 늘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까지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요? 나 죽여라! 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가 창문을 열고 기도하였다는 것은 그의 담대함과 원수의 위협에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는 신앙적인 용기를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은 그의 기도에는 편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은 항상 하루 세 번씩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죠. 언제 기도했습니까? 3시, 9시, 3시, 6시, 9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죠. 그렇죠? 해질 때가 해 뜰 때가 6시, 6시가 0시니까 9시, 12시, 3시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하루 종일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루 종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 뭐 쉬지 말고 기도하니까 뭐 일도 안 하고 기도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잘 때뿐만 아니라 하루 중 세 번은 이와 같이 간격을 두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믿음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이에 성경학자들은 그는 포로 생활 가운데 늘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절박한 마음 때문에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의 기도는 그러한 그의 기도는 사자의 밥이 될 위기 가운데서도 결코 멈춤이 없고 변함이 없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을까요? 물론 그것은 현재 드리고 있는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고 있었고 또 지금 어려운 상황을 만났는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구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또 감사했다고 볼 수가 있지만요. 그러나 더 정확한 것은요. 원문에 쓰인 동사를 보면요. 그가 이 감사를 그때만 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의 감사는요. 항상 하던 감사였다는 것이죠. 그는 이전에도 감사했고 지금도 감사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감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던 감사, 죽음의 위기를 만나서도 절대로 변질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만 그렇게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 다니엘의 기도는 항상 감사가 있었고 그리고 감사가 결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모든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항상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의 삶에서도 그가 믿는 반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그를 죽을 위기 가운데서도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도 항상 감사가 넘쳐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돌아갈 때에 꼭 감사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기도할 때도 감사해야 되고요. 돌아가기 전에 기도할 때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에는 또 다른 감사를 가져올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주권자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요 전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나와 늘 동행하시며 나를 영원한 곳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있다고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지금도 어려운 일이 닥치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으로 그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그 감사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감사도 늘 절대주권자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놀란 은혜에 대한 확신으로 하는 감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변치 않는 감사, 확신 있는 감사, 우리의 과거와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도 놀라운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여전히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징적인 신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상징적인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뵙고 섬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죽은 신앙이 아닙니다. 사신 신학이 아닙니다. 우린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도 우리의 영혼으로 친히 배우며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아멘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자만 아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를 데려다 놓고 얘기해 보십시오. 누가 아멘하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자만이 아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또한 늘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맥주감사절로 모여서 감사의 이유를 찾고 있지만 그러나 어쩌면 굳이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는 언제나 동일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하고 또 지금까지도 늘 감사해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미약한 인생들을 독생자 예수의 피를 흘려 구속해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범죄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긍휼을 베푸시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믿음을 죽는 날까지 지켜주시고 그래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냥 부족한 우리와 연약한 우리의 삶만 생각하면은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그래서 고개가 떨궈지고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그의 모든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서 우리를 복된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는 아직도 우리가 믿음이 있음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배하는 자리에 있음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요. 기도하고 있음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요. 천국을 소망하고 있음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은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많은 이유들을 은혜로서 제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무신론자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을 조롱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그가 어디 있느냐? 아, 그런데 그에게 감사하는 거 멍청한 거 아니냐?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친한 친구의 집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친구가 밭에 나가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더니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고 상을 차리고 그리고 뭐 하겠습니까? 밥을 먹고 난 다음에 밥을 먹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죠. 그래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그걸 보고 못마땅했습니다. 그래도 친한 친구니까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수저를 들어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 친구가 말합니다. 여보게, 자네는 어째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가?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 교수 친구가 입을 엽니다. 이보게, 자네는 어떻게 무식하게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느냐? 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따위는 믿지 않네. 그랬더니 농부 친구가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우리 집에도 꼭 자네를 닮은 식구가 하나 있어. 누구일까요? 그래서 이 교수 친구가 너무 반가워갖고 그래 있지. 자네 아들이 대학 들어갔지. 아, 그 똑똑한 자네 아들. 그렇지. 그러니까 네 농부는 무식해갖고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식해서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무식해서 감사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농부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고개를 저으면서 아닐세. 우리 집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친구는 딱 하나 있는데 저 돼지 새끼일 뿐일세. 성도 여러분, 늘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만 감사하지 마시고요.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삶을 저 짐승들이나 세상 속에서 하나님 없이 죄악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고 오히려 그를 죽이려 했던 대적들은 사자굴에 들어가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기 신앙을 지키는 자들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것이고요. 또한 그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모든 문제들이 도리어 그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힘들고 어려운 우리 신앙생활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모든 장애물들 앞에서 늘 이와 같이 우리가 늘상 하는 기도와 감사로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맥주감사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그냥 가지 마시고요. 머리를 숙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여러분의 건강과 삶에 교회 가운데 나라와 민족 가운데 배부르신 은혜를 헤아려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난 반년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남은 반년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생명수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를 섬기시는 한세용 목사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 또는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는 질서의 세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우주라고 하는 단어는 질서와 조화, 정돈, 꾸밈, 그리고 장식이라고 하는 뜻을 함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날에는 이런 질서를 파괴하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를 어지럽히는 동성연애라든지 또 자연 생태계를 인위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일들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경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을 흥분시키는 다른 것들을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0: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0: 라디오 드라마 한국교회 순교사 제6화 예수의 작은 종 유계준 장로 원작 김연아 극본 권영배 연출 박광현 김자영 66번째
1: 이제 대스님 말씀을 하시지요.
2: 그럼 내 말을 하겠어.
0: 평북 노회장과 일본 경찰의 만남이 비밀리에 이루어지고 있다.
2: 주기철 목사를 제거해 주십시오.
1: 주기철을요?
2: 그렇소.
1: 천하의 김일선 목사께서 주기철 목사를 두려워하시더니 그리 주기철 목사가 무섭습니까?
2: 주기철이가 무서워서가 아니요. 교회의 파장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1: 교회의 파장이라면 날대로 난 것 같은데 지금에 와서 파장을 막겠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2: 우린 어차피 신사참배에 참여하기로 가결을 했습니다. 곧 있을 초기에서도 가결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그래요? 그거 듣던 중 반가운 소리였시다.
2: 교회가 이런 중대한 일에는 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지금에선 주기철 목사가 가장 우리에게 걸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거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1: 교회의 한 목소리를 위해서
2: 모두가 다 참여한 신사참배가 돼야 나중에 뒤탈이 없지 않겠소. 그게 다 교회를 위한 길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1: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기철을 제거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이곳에 와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해드릴까요?
2: 아니요. 내 먼저 주기철 목사를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1: 목사님께서 주기철 목사를 만나보신다? 좀 아이러니합니다만은.
2: 설득을 한번 시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1: 그저의 성품으로 봐서는 설득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2: 그래도 해볼 때까지는 한번 해봐야죠. 아까운 인물입니다.
1: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저가 아까운 인물이라는 것을. 하여간 주기철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주신다면 우리로서 나쁠 것이 없지요. 그 다음은요?
2: 그 다음은 만나고 나서 말을 하겠어.

0: 저기 절 목사 면회 왔소.
1: 누군데 여기까지 면회를 온다 합니까?
2: 나왔습니다.
3: 순간 주기철 목사의 표정이 굳었다.
1: 무슨 일로 여기까지 왔습니까? 단순히 면회는 아닐 텐데요.
2: 여기 있다는 소리를 듣고 내 주목사를 한번 뵈러 왔지요.
0: 그럼 말씀들 나누시죠.
2: 고맙소.
4: 뭐 이거 어디래요?

0: 김일선 목사가 평양경찰서일요?
1: 그저건 무슨 일로다가 그 목사가 그리로 갔디?
2: 혹시 주 목사님이래 면회하러 가신 거 아닙니까?
1: 주 목사님을 면회를요? 아이고 길을 잇갔습니까?
2: 아유 혹시 압니까? 또 목사를 어디 찾아간 건지.
1: 아 그래요.
3: 무슨 일로 왔는지 말해보십시오. 내 목사님 얼굴을 보고 있기가 거북합니다.
4: 아, 주목사. 나 사실은 주목사를 상당히 아끼고 있습니다.
3: 나를 아낀다고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나는 목사님 같은 분에게 사랑 같은 거 받고 싶지 않습니다.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남이 들을까 겁이 납니다.
4: 당신... 날 미워하는 거 내가 잘 알고 있어요. 주목사, 잘 들으시오. 지금은 우리 교회가 살아야 할 때입니다.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 우리가 신사에 참배를 해야만 합니다. 총독부에서 종교 행위가 아닌 국민 의례로 지시를 한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이번만 잘 넘기면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으니까 고집 좀 꺾으시오.
3: 뭐라고요? 지금 고집이라고 했습니까? 김 목사, 잘 들으시오. 아무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 해도 어쩔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왜 자꾸 스스로 속이는 겁니까? 그런 소리 하려면 빨리 가십시오. 나는 이제 더 이상 당신 얼굴을 보고 싶지가 않소이다.
4: 주 목사, 곧 있으면 총회요. 종회에서 신사를 가결할 것이요.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마시오.
3: 이보시오 순사. 이분 나간다 합니다. 잘 가십시오. 그리고 부디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0: 어떻게 됐습니까? 순순히 따르던가요?
1: 아니요. 내 기대는 안 했지만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융통성이 없는지 참.
0: 그럼 다음을 얘기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1: 자, 이번엔 그냥 내보내주시죠.
0: 그럼 언제?
1: 지금은 시기가 안 좋습니다. 이번 말고 다음에 그 시기가 올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너무 많아요.
0: 다음이라. 역시 김 목사님다우십니다. 주기철 때문에 속언을 벌 수 없다 이것이군요. 그럼 그렇게 해드리지요. 겐저, 주기철을 석방시키도록.

출연 정운석, 신세인, 우문희, 이명숙, 유재상, 성수경, 이윤정, 홍승표. 라디오 드라마 한국교회 순교사 제6화 예수의 작은 종 유계준 장로 66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까? 중생했느냐라는 질문과도 같은 말입니다. 다른 많은 종교들에서는 사람이 중생하는 것, 거듭나기 위해서는 깊은 영적 수련과 수행의 결과로 주어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순식간에 거듭남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는 거듭남의 비밀,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거듭남과 중생의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 것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인카네이션이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낮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하심이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저주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 우주 그 어느 것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 희생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세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 행복할 수 있으며 평생을 그 사랑 속에서 특별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그 사랑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 초대를 거절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 생애를 맡기고 내 미래를 전폭적으로 의지할 때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잠깐 있다 사라질 안개 같은 인생을 나를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0: 하나님 은혜의 경이로움과 진리를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들려 내 길에 빛이니이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 말씀입니다.
4: 제24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0: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1: 제25장.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두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두 달란트를 남겼으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벗어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벗어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벗어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기울은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번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리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2: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으로 모시겠어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되어서 오늘도 나누게 되는 것은 예루살렘 공의회가 모이게 되었습니다. 모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의 권면이 있었고 또 야고보의 권면이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을 의지할 때만 참된 구원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15장 17절 말씀부터 함께 나누도록 하죠.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그분의 백성을 부르고 계십니다. 앞으로 그 날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요. 주를 찾는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이 말입니다. 18절 보세요.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습니다. 야고보는 아주 짧게 요약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장래 일에 대해 분명한 계획이 있으심을 이해하였던 거죠. 이는 야고보는 결정을 내릴 일만 남았던 겁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결정이었어요. 어떤 결정인가? 15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하니 라고 했습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인들은 모세 율법화에 놓여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에 대한 예의상 몇 가지 어떤 일들을 하지 말라고 부탁을 하는데, 그들은 이제 이방인들에게, 즉 돌아온 이방인들이죠, 우상 숭배를 그만두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특별한 또 특별히 언급된 이유는 고린도전서에서 고기 먹는 문제에 대한 부분에서 다시 여러분들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어쨌건 그때 이방인들은 어딜 가나 우상 숭배하는데, 고린도와 같은 도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가장 좋은 동물을 취하여서 그것을 신에게 바쳤단 말이죠. 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친절했습니다. 그들이 동물들을 취하여 제사를 드리면 영적인 존재인 신들은 그 동물의 영적인 부분을 취해 먹는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 후에 사람들은 그 고기를 가져다가 이교도 신전에 있는 고기점에서 그 고기들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팔게 되었던 겁니다. 그때에는 뭐 이 장소가 가장 뭐 고기 사고 파는 데 좋은 장소가 되었던 거죠. 그 이방 신전이 있는 자리가요. 이방인들은 그것을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항상 이런 가게에서 고기를 샀고 이것은 그들에게 양심의 꺼리는 일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나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것은 매우 비위에 거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것은 어느 것도 먹지 말라는 가르침을 오래도록 받아왔거든요. 따라서 여기에 기록된 것은 저녁 식사에 유대인 형제를 초대한 이방인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어떤 것을 그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유대인 형제의 기분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요구는 이방인들을 모세 율법화에 두자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그들의 유대인 형제들에게는 양심에 꺼리는 것이 되는 그 어떤 것들을 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요구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은 또한 간음하지 말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왜 이것이 특별히 언급되었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간음은 그 당시 이방인들 사이에서는 일반적인 것이었는데 그러기 때문에 그들의 양심이 무뎌져 있었다고요. 사실 간음은 실제로 종교의식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들은 음행을 그만두어야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또한 예루살렘 회의에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할 것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것들은 그들의 유대인 형제들에게는 아주 거슬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역시 유대인들에 대한 예의상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21절입니다.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하더라. 이제 여기서 야고보는 그의 부탁의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모세율법, 그 중에서 특히 의식법을 지키는데 익숙해 있기에 그들의 이러한 점을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관습으로부터 금방 벗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로부터 각 성에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모세의 글을 읽어줌으로써 훈련받아 왔기 때문인데 우리는 그들의 그러한 태도를 이해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22절로 23절입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기라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에게 문안하노라. 자, 여기에 새롭게 언급된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실라는 다음 전도여행 때 바울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죠. 이 편지에 나타난 사랑을 여러분들 또 사람들을 또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시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온 이방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을 이방인 형제들이라고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표현이 또 어디 있겠어요. 이건 참 놀라운 표현이 아닐 수가 없는 거거든요. 24절 들은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여러분 여기서 나간 사람들 즉 유대 신자들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아무런 권고도 또 권위도 받지 않았던 거죠. 이처럼 오늘날 우리는 성도들을 율법화해 두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서 그 일을 한다고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에서 말하는 것이 아닌 거죠. 자기들의 독단이고 자기들의 잘못된 깨달음으로부터 이어지는 것이죠. 25절로 26절입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일치 가결하였노라. 교회는 엄선된 사람들 곧 그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을 보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분을 위하여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가, 얼마나 많은 고초를 받았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위해 지불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렀습니까? 27절입니다.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저희도 이 일을 말로 전하니라. 그들이 만일 바울과 바나바만을 다시 보낸다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유대 신자들은 행여 의심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회의의 결과를 의심 없이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 유다와 실라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들은 안디옥 교회에 가서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라 그들이 직접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을 보고하게 될 것입니다. 28절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본문에 보면 성령과 우리는 이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라고 했는데 이로 보아서 성령께서 이 일을 인도해 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저들 마음대로 결정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자, 다음 그 결정사항인데 어떤 내용인가 29절로 가보실까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함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이것이 예루살렘 회의의 결과에 대한 보고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방인들에게 삼가달라고 부탁한 것이기도 하고요. 이방인 성도들은 모세 율법에 어떠한 것도 지키라고 요구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은 모세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의 예의를 지켜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 신자들이 특별히 금기로 여기고 있는 또 신앙 윤리적으로 합당치 않은 몇 가지를 부탁하게 되는데 그 부탁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본 바 있습니다. 자, 이제 참 여러 가지로 결정을 예루살렘 그 총회가 잘 내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30절로 31절입니다. 저희가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간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복음에는 위로와 안위가 있습니다. 율법에는 정죄만이 있습니다. 율법은 정죄를 합니다. 율법은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는 거울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더러움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거울 앞에서 야, 내 모습이 참 형편없구나. 지금 나는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당히 멀리 동떨어져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분께서는 내가 아무리 더럽고 추해도 받아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은혜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32절로 33절입니다. 34절은 이제 없는 거죠.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되돌아가되 그랬어요. 돌아가되. 자, 바울과 실라가 서로 함께 잘 다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실라는 바울을 좋아했고 그와 함께 일하는 것을 기뻐했을 것이면 또 틀림이 없고요. 그래서 그는 안디옥 교회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는 이방인 신자들과 함께 일하는 것에 만족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여간에 그는 얼마간 이곳에 머물러 있었어요. 35절 봐보세요.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순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사역자인 안디옥 교회에서 계속 머물면서 섬겼던 겁니다. 그들은 그 교회의 목회자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2차 전도여행이 시작되는 장면을 보실까요? 36절입니다.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할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이제 바울은 그들이 세운 교회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믿는 사람들에게 돌아볼 마음이 강하게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얼마나 변덕이 심한가 알기 때문에 그는 다시 그곳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하고 온전히 가르치고 또 세우기 위해서 갔던 것이죠. 37절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그랬어요. 우리는 바나바를 매우 관대하고 은혜스러운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는 마가 요한에게 또 한번 기회를 주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일단 그의 마음에 결정이 되자 그는 냉혹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서 바라봐야 될 겁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인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울과 바나바는 각기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38절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려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그래. 그러니까 바울은 나름대로 확신을 갖고 있었는데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함께 데려가기를 원하고요.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고요.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 저는 이 두 사도가 약간 차이로 약간의 말다툼을 했다는 것에 어찌 보면 위로도 받게 되고 이게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죠. 왜냐하면 이것도 제게 이들도 인간이고 또 사도들일지라도 서로 다툴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결함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것도 깨트리지 않았던 거죠. 그들은 교회를 나누지 않았고 서로 갈라서서 안디옥에 두 개의 다른 교회들을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의견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다른 형제들과 부딪히할 때 우리도 얼마든지 이와 같은 상황들을 참고해서 일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39절 서로 시임이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쿠브로로 가고 그랬어요. 사도행전의 기록은 더 이상 바나바의 행적과 사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바나바는 그 뒤 쿠브로로 가서 거기서 위대한 사역을 했습니다. 바나바는 본래 쿠브로로부터 왔으니까요. 그곳은 고향이었습니다. 그의 고향. 그는 자신의 고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욕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전에 내려오는 전승으로부터 그가 거기서 위대한 사역을 했음을 알 수 있어요. 또한 구브로로부터 한 위대한 선교사가 북아프리카로 파송받게 되는데 그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바나바는 성경 기록에서 생략이 됩니다. 성경은 그의 사역에 대해서 더 이상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제 바울의 행적을 따라가 보게 되는 것이죠. 40절로 41절입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그랬어요. 안디옥 교회는 전에 선교 계획을 하나만 세웠으나 이제는 두 개의 큰 선교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한 곳으로 바울은 다른 곳으로 파송을 받게 된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나름대로의 이 교회를 정한 하나님의 나름대로의 방법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사용하실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출발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15장을 마치고 16장으로 들어가는데 15장의 마지막 절은 실제 전도 여행의 시작을 말하고 있어요. 바울과 실라는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를 굳게 하였다 하는 것인데요. 거기서부터 그들은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방문할 것이고요. 왜냐하면 그곳은 유대인들로 문제가 일어났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에서는 그들을 모세 율법하에 두려는 사람들 때문에 잘못 인도되는 것에 대해서 엄하게 경고하면서 쓴 편지입니다. 이 서신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교리의 가장 강한 선언이고 또 죄인은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죄인들 역시 은혜로 산다고 하는 은혜는 생명에 이르는 길이고 삶의 방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쭉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도 함께 성경 지도를 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펴보시죠. 성경 뒤쪽이라든가 앞쪽에 있죠. 그러면서 바울 선교사와 함께 선교여행을 이제 떠나게 되는데 바울이 함께하는 이 여행은 무척이나 나름대로의 그 전율을 느끼는 체험임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겁니다. 제2차 전도여행에서는 우리는 그와 함께 유럽으로 가게 될 것이에요. 그가 마게도니아에 있는 사람의 환상을 본 후에 그는 마침내 빌립보에 가서 그 감옥에 나름대로 또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 감옥에서 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며 찬양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 그 가운데서 참 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그것은 지진이 감옥을 흔들고 옥문이 열리게 되고 간수가 그의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사도행전 16장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8개 국어로 1971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0: 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기록했을 때 그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로마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사도 바울이 베드로전서를 이제 끝내면서 이제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하는데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문안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의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것이죠. 이 바벨론이 어디냐? 사실은 로마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바벨론이 패망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바벨론은 로마의 본부를 두고 있는 거짓 종교단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바벨론도 실제적인 어떤 바벨론이란 그런 장소가 아니라 로마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로마에서 베드로 전서를 썼을 때 그의 주변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실루아노 또 마가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12절 말씀을 잘 보면 사도 베드로 옆에 지금 실루아노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실루아노가 누군가 하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실라입니다. 실라는 유대식 이름이고 실루아노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또 13절을 보시면 마가도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 끝에 보시면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내 아들 마가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가도 지금 사도 베드로 곁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 마가입니다. 그래서 실라라든가 마가라든가 하는 이런 분들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과 밀접하게 사역을 했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베드로하고도 이분들이 아주 가까이 지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강의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베드로전서 마지막 장의 내용은 뭔가 하면 장로들과 젊은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함께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장로라는 표현이 나와요. 사도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장로라는 표현을 썼고 그리고 이제 장로들에게 내가 이런 것을 이제 말씀을 한다 하면서 이게 장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장로는 장로교회의 장로가 아닙니다. 성경에 신약성경에 나오는 장로는 교회의 지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 보면 성경에서는 교회의 지도자를 장로라고 하기도 하고 감독이라고 하기도 하고 목사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사, 장로, 감독은 사실 같은 사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사도 바울이 누구를 청했다고요? 장로들을 청했죠. 장로. 머릿속에 잘 넣어놓으세요. 그 다음에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무엇으로 삼고? 감독자로 삼고. 여기 감독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하는 이 말은 교회를 목양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헬라 성경에는 이제 목양이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17절과 28절을 보시면 장로라는 표현도 나오고 감독이라는

0: 하는 말도 나오고 그리고 교회를 목양하게 하셨다 하는 이런 말도 나옵니다. 목양한다 하는 이 말에서 나온 말이 목사죠. 목사라는 말은 우리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교회 지도자를 오늘날 이제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말이 목사인데 성경에는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도 우리가 흔히 쓰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도 성경에는 많이 안 나옵니다. 딱 세 번 나옵니다. 근데 왜 목사라는 말을 가장 보편적으로 쓰느냐? 이제 목사가 하는 일이 목양하는 거잖아요. 성도들 돌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라는 말을 제일 많이 쓰시죠. 근데 목사는 또 교회를 감독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사를 감독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 목사는 교회의 지도자니까 교회의 어른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런 의미에서 목사를 장로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사, 감독, 장로는 사실상 같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교회 장로들에게, 즉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이겁니다. 목회자들에게 주는 첫 번째 말씀은 목회를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것. 이게 목양이죠. 지금 장로들에게 말을 하면서 양무리 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하는 분들은 절대로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또 이 목회는 억지로 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죠. 그래서 목회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안 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신학교 안 가려고 막 뒤로 뺄 수도 있어요. 모세의 경우가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쓰려고 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일 안 하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안 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목사 안 되려고 노력할 수도 있어요. 신학교 안 가려고 버틴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단 주의 일을 시작했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일단 쟁기를 잡았으면 여러분 앞을 보고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일 하겠다고 나섰으면 뒤돌아보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회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하는 목회가 쉬워 보일지 모르지만 목회를 해보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목회가 쉽다고 생각하는 분 계시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설교 하나 준비하는 것도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똑같은 청중들에게 여러분 매주 일마다 30분씩 뭔가를 얘기해야 된다고 하는 거, 그것도 청중들의 그 어텐션을 끌어가면서 얘기해야 한다고 하는 거, 이것도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어떤 일인가 하면 사람 다루는 일이에요. 뭐 기계를 만지는 거, 뭐 짐승 치는 이것보다 제일 힘든 게 뭐냐? 사람들 다루는 거예요. 근데 목회가 결국 사람들 다루는 거잖아요. 근데 회사 사장님들도 이제 사람들을 다루긴 다루죠. 근데 그분들은 월급을 줘가면서 사람들을 다루기 때문에 사람들을 쉽게 부릴 수가 있어요. 말 안 들으면 자를 수도 있고 또 월급을 줄일 수도 있고. 근데 목회자는 여러분 돈 4개 만들면서 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돈 내면서 교회 와서 봉사하잖아요. 청소도 하고 굳은 일도 하고 식당 일도 하고. 제가 월급 안 주잖아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돈을 내죠. 그러니 여러분 목회가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목회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하는 거죠. 저나 저와 함께한 우리 사역자들이 억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목회를 돈 때문에 하지 말고 순수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전체 같이 읽읍시다. 전체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자, 여기 하반지를 보니까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목회하지 말고 순수한 마음으로 목회하라 이거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목회하라 그 뜻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목회할 때는 아마 돈 때문에 목회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이 그 당시에 많았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제 돈 때문에 목회하는 거죠.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이단들, 또 거짓 목사들. 그 사람들이 왜 목회하고 왜 사역을 하겠어요? 돈 때문에 하는 것이죠. 자신들의 무엇을 위해서 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면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들의 신은 배다. 그들의 배다. 그들의 이 배가 그들의 신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돈을 위해서 목회하고 쾌락을 위해서 목회한다. 그 말이죠. 그러나 참된 주의 종은 그런 것 때문에 목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목회할까요? 목회가 주님께서 명하신 일이고 그 일에 기쁨과 보람이 있기 때문에 목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어떤 마음으로 목회해야 하느냐? 즐거운 마음으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목회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님들은 그런 마음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목회자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하반절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여기 그들은 목회자들이죠.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목회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즐거운 마음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계세요.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자, 이게 보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들, 목회자들에 대해서 배로 존경할 자로 알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런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목회할 때 생활 곤란하지 않도록 생활비도 충분히 주라 그러한 말씀이죠. 이런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새겨 들으셔야 합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이 이미 저한테 잘해주고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세 번째로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목회를 군림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본을 보이면서 하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자, 본문 3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목회자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자세는 저는 섬기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목회가 무엇이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목회는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뭐였죠? 섬기기 위해서 오셨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섬김 받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세요. 섬기러 오셨어요. 그렇다면 주의 종들도 이런 마음으로 목회해야 하는 것이죠. 섬김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주장하는 자세를 하면 안 됩니다. 뭐 독재자처럼 막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정말 성도들 사랑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목회해야 하는 것이죠. 나는 사람들 섬기는 것이 싫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목회자 되면 안 됩니다. 목회는 섬기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 섬기는 게 싫어. 사람들이 싫어. 그런 사람은 신학교도 가서도 안 되고 목사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제가 이스라엘과 요르단 그리고 유럽 3개국을 방문하고 돌아왔죠. 여러분들이 배려해 주셔서 좋은 구경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다섯 개국을 이제 가서 이렇게 구경을 하는데 각 나라 갈 때마다 그 현지 가이드들이 나와서 저희들을 이제 도와주었습니다. 한국인 가이드가 나와서 이제 저희들 구경시켜 주는 거죠. 설명도 해주고. 근데 그 다섯 사람의 가이드를 저희가 만났는데 대체로 사람들이 참 괜찮았어요. 그런데 한 분은 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제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근데 왜 제 마음에 안 든 줄 아십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제 마음에 들지 않은 그분은 섬기려는 마음이 없더라고요. 가이드는 여러분 이 섬기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이드는 일종의 이게 서비스업인데 가이드에게 섬기려는 마음이 없으면 그는 그 사람 직업을 잘못 선택한 것입니다. 다른 일을 해야 돼요. 근데 하여튼간에 그분은 또 이제 목사 안수도 생각하는 분이던데 하여간에 이 섬기려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속으로는 당신은 가이드도 해서는 안 될 사람이고 목사 안수는 더더욱 받아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왜냐하면 섬기려는 마음이 없으니까. 뭘 하나 물어도 제가 뭘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거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설명했는데요. 대답을 안 해주더라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물으면 열 번 물어도 제가 열 번 대답하죠. 왜냐하면 저는 섬기는 자니까. 그런데 그 가이드는 벌써 설명했다 이거예요. 설명을 안 해줘요. 그 저한테 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 세상에 그런 가이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섬기려는 자세가 안 된 거예요. 가이드에게도 섬기려는 자세가 필요하지만 목회자에게도 섬기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목회자의 리더십은 결국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섬기는 데서 나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리더십도 결국은 섬김의 리더십이잖아요. 잘 섬김으로 본인을 보여주셨고 또 그렇게 하도록 사람들을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하여간에 섬기는 리더여야 한다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35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정말 첫째가 되고 싶은 사람, 리더가 되고 싶은 사람은 먼저 뭐가 되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이에요. 딕테이터십이 아니에요. 독재자 같은 그런 리더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항상 군림하는 자세로 하면 안 되고 본을 보이면서 섬기는 자세로 성도님들을 인도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은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이 세 가지를 잘하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께서 오실 때 상을 주십니다. 자, 그 말씀이 4절에 있죠.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목회하는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목회합니다. 목회해서 어떤 영화 누리려고 목회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크게 기대하는 것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말 수고 많았다 하시면서 격려해 주시고 면류관 하나 씌워주실 때 여러분 목회자로서의 보람, 긍지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바라보면서 목회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헌신자들 많이 계시죠? 그분들에게도 주님께서 이런 면류관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께서 주실 그 상 바라보면서 우리가 열심히 주의 일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기 보니까 젊은 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젊은 자들은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 중에는 연세가 많은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장로라고 이렇게 부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젊은 자들은 장로와 상반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성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성도들에게는 네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앞부분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 젊은 자들은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이 뭡니까?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 성경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가르칩니다. 성경은 종들이 주인에게 순종할 것을 가르칩니다. 또 성경은 백성이 나라의 주권자에게 순종할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성도들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종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잘나서입니까? 아니에요.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도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못났어도, 부모가 자식보다 못났어도 하나님께서 부모로 세우셨기 때문에 공경해야 하는 것처럼 교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상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상반절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교회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깨어있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자신들이 계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자신들이 설명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 지도자에 대해서는 존경해야 되고 그리고 순종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하는 것이 참 쑥스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가르치는 것은 겸손하라는 거예요. 5절 중간을 보겠습니다. 5절 중간.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첫 번째 것은 순종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 것은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덕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도 겸손해야 합니다. 성도도 겸손해야 합니다. 목사가 겸손하지 않으면 성도를 섬길 수 없습니다. 성도가 겸손하지 않으면 목사에게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은 다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잘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문제 있는 교회가 상당히 많죠? 교회에서 일어나는 대다수의 문제는 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교만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목사를 키우다 보니까 그게 분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서로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목사도 겸손해야 됩니다. 성도도 겸손해야 하고. 우리 주님은 여러분 얼마나 겸손한 분이셨어요? 우리 주님은 정말 겸손한 분이셨죠.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께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겸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도 당연히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사람을 높여 주십니다. 그러나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물리치시죠. 5절 하반절과 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물리치세요. 그런 사람 절대로 하나님이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겸손이 뭔지는 아시죠?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의하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겸손이에요. 로마서 12장 3절 말씀에 의하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목회도 쉽지 않지만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 줄 압니다. 요즘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젊은이들이 직장을 못 구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대로 노후 대책이 되어 있지 않아서 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래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너희를 돌보시니까. 여러분 이 말씀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염려 있는 분 계시면 여러분의 염려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더라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 다음에 31절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것도 믿으시죠? 그러면 염려할 것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에도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염려 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할 것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시는 말씀은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8절 9절 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베드로전서는 네로 황제가 교회를 핍박하기 직전에 기록되었습니다. 성도들에게 임할 고난을 바라보면서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뭡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마귀는 오늘날에도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니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귀가 사람들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잘 쓰는 방법이 뭔가 하면 사람들에게 고난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욥을 쓰러뜨리기 위해서도 사탄이 어떻게 했습니까? 고난을 가져다 주었죠. 그런데 고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9절 하반절과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9절 하반절부터 보세요.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사탄은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고난을 가져다 주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십니까? 온전하게 해주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욥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고난을 가져다 주었지만 욥은 그 고난을 통해서 더 성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믿음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고난당하는 분 계시면 여러분 고난이 주는 그 어려움만 생각하지 마시고 고난이 주는 유익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잘 극복하면 여러분은 더 성숙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더 강인한 사람, 더 믿음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 어려움 갖다 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욥에게 고난 허락하신 것처럼. 그래도 여러분 쓰러지지 마세요. 그거 잘 극복하면 우리는 정말 멋진 사람으로 빚어질 것입니다. 시편 119편의 기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할 때는 힘들었지만 그것이 결국은 유익이 되었다는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으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웠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고난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핍박 갖다 줄 수 있고 고난 갖다 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거리 갖다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잘만 극복하면 우리는 오히려 전화 위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절 하반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14절 하반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기서부터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전서 강의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기원하고 싶은 말이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1: 지금까지는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2: 행복을 찾고 있는 분들에게 참된 행복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해보라고 한다면 주저하지 않고 무엇이라 여러분은 대답할 수 있는지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위에 있는 가까운 분들에게 24시간 복음만을 전하는 저희 BBM 방송을 소개해 주신다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분들께 전해져서 삶이 변화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제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작은 수고로 그 누군가가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잃은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이 놀라운 체험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0: 왕 중의 왕이시며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0: 십자가의 이야기이며 이사야 53장의 이야기이며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한 요한복음 10장에서 선한 목자 이야기예요.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월절에 못 박힌 후반부 말씀입니다.
0: 그러니까 십자가 지기 전에 이미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묻죠.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분명히 고백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므나 네가 참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해주었다. 이건 집안 내력으로 예수 믿게 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해주었다. 복이 있다. 너는 정말로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제서야 비로소 바른 신앙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을 가면 고난을 받고 잡혀서 죽을 것이다 라고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을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메시아의 일을 어떻게 이루어내시겠는가 말리고 나서는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이를 생각 안 하고 사람이를 생각한다. 그럼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신 그 언약의 완성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일은 뭐예요? 죽지 않고 성공하는 거잖아요. 죽지 않고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를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 영광스러운 나라로 만들어준 이게 사람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 이꼴 뭐가 돼요? 베드로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평소에 하는 생각이 누구의 생각이에요? 사탄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당에 와서요. 내가 평소에 생각하는 교회당에 대한 개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당. 그죠? 교회는 이래 돼야 돼. 여러분들 그런 마음 있어요? 없어요? 교회에 왔으면 부서가 착 나눠지고 공간이 좀 많고 말이죠. 뭔가 시설이 좀 잘 갖춰지고 그런 개념 있죠, 여러분들. 있는데 이제 헌금을 하기 싫고 요구는 하고 싶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개념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 없고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교회당. 그러니까 멋진 교회들 많더라고요. 그런데 시설 좋은 데 많아요. 세상에 와 제가 부산에 저 결혼식 있어서 포도원 교회 말 처음 가봤거든요. 세상에 이게 뭐 이런 데가 다 있는 싶더라고요. 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요 본당은 말할 것도 없고 식당에 가봤는데 식당이 끝이 안 보여요. 한 1,000명 앉아도 뭐 한 2,000명 정도 앉을 수 있어요. 식당에 한 1,000명 넘게 한 몇 명 앉았어요 갑자기가? 그러한 어마어마한 시설들이 되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적어도 교회당 예배당 이런 것이 되어야 돼. 그래야 사람들이 많이 올 거야 라는 이런 생각이 누구 생각이에요? 예, 사람의 생각 이꼴 사탄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이게 옳다라고 생각한 것들이 진짜 이게 예수님의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놀래가지고 지금 아멘하고 주여 그러시죠. 두 번째 오셨죠 지금. 지난주에 오셨고 아니 지금 딸 해부관 하러 와가지고 지금 안 올라가고 계시에요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이게 주의 일이다라고 생각한 그것이 사탄의 일이 얼마든지 된다는 것은 이 세상의 신이 누구예요? 사탄, 이 세상 신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 계획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자기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게 이 베드로의 생각이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이라고 생각 안 하고 사람이라고. 그럼 하나님이라고 뭐예요? 십자가 죽는 거잖아요. 이것만이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죠. 십자가에서 유월절이 있으면 내가 이틀 뒤에 죽으리라. 이것이 누구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0: 17장 보십시오. 17장 22절. 갈릴리에 모일 때에,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왔다 갔다 하셨잖아요. 갈릴리에 다시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얼마나 근심했는지 몰라요. 왜요? 죽는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상상을 못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생각을. 마태복음 20장입니다. 17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려 하실 때에 열두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을 올라가노니 인자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때 결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직 안 했어요. 결의할 것도 말씀하시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혀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럼 예수님 지금 마태복음 몇 번 말씀하셨어요? 세 번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어디로 올라가세요? 예루살렘 올라가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 올라가기 전에 물론 그 요단에서 세례받을 때에 세례원이 아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걸 유월절 어린 양과 직접 연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또 신학 박사들은 또 논쟁을 하더라고요. 의미 없어요. 그게 유월절 양인지 그럼 유월절 양은 제사의 개념 아니거든요. 그럼 이거 제사의 희생 양인지 아닌지 이걸 또 연구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더라고요. 아니요. 성경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돼요. 유월절 어린 양도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이고 제사의 그 양과 짐승의 정결한 짐승의 희생 제사 드려지는 것도 누구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증거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세상의 어린 양이다라고 증거했잖아요.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 증거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사야 53장도 꼭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어떤 양인지 이사야 53장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평소에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죠. 이사야 53장. 이거 오늘 오후에도 나올 말씀이에요. 53장 1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는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억이지 않았도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미 예언해 놓은 내용인데요. 아무도 이걸 안 받아들여요. 왜요? 아름다운 모습이 없는 거예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은 겁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여겼다 이 말이죠. 4절. 그런데 그는 실로 이게 1절에서 3절까지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그 모습이에요. 십자가의 그 모습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의 속이 뭐냐? 속. 그 안에가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서름을 당하였거늘 그런데 우리는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했다 했노라. 예수가 죄를 많이 지어서 저주를 받아서 저렇다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속 안에 십자가 속 안에 그 고난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5절에 자 5절 6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받아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은 목자가 없으면 다 죽어요. 짐승이 뜯겨 죽어요. 그래서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는데 그 각기 제 길로 가는 우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켜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 모습으로 오셔야 돼요? 양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 오셨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저는 여름에 여기 가면 한 번씩 그 산책을 해요. 혼자 점심시간에 산책할 때 공원에 갔다 오면 개미들 참 구경을 한참 하고 와요. 어제 앉아서 개미에게 제가 뭔가 말을 하거든요. 개미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다고. 야 개미야 날 봐. 예, 빵부스러기 좀 줄게. 안 보더라고요. 부지런히 가요. 그럼 개미에게 말을 하려면 내가 뭐가 되면 돼요? 개미에게 가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개미가 되었어요. 그래서 개미가 개미야 너희가 내 말 들어라. 날 따르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그러니까 개미가 뭐라 그래요? 이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놈이고 이거? 하고 물어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니까 네가 뭔데 하고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이사야 53장의 내용이고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7절 보십시오. 우리 무리의 죄악을 어떻게 담당하시는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양이 잡혀갈 때는요 조용히 잡혀간대요. 다른 짐승은 버드득거리는데 양은 조용히 끌려간대요.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가서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려. 누가 그렇게 믿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이걸 믿었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결코 믿을 수 없는 내용이 바로 십자의 사건임을 이사야서냐 다 증거해 놓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이사야의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예, 예루살렘에서 이제 어디로 가요? 이틀 후면 유월절이라. 유월절에 인자가 못 박히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달리리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선한 목자가 나오죠. 요한복음 10장 14절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근세도 있고 다시 얻을 근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러 가시는데 누가 죽일 수 있어요? 아무도 못 죽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버리시는 거예요. 자기 몸 스스로 버리는 거죠. 누가 예수를 잡아 처형시킬 수 있어요? 예수를 잡으러 어떤 사람들이 내다 그러니까 다 나가 잡아졌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 목숨을 버리러 이 십자의 길로 가시는 거예요. 스스로. 아무도 예수님의 목숨을 뺏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다 그랬거든요. 그럼 예수께서 목숨을 버리는 것은 누구에게로 버리는 거예요? 그냥 헛되이 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로 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 목숨을 버리시는 거 우리에게로 목숨을 버리세요. 그리고 우리와 뭐 하시는 거예요? 연합되세요. 우리가 하나 되세요. 그게 성령의 하나됨이에요. 그게 십자에서 우리를 위해서 버림,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우리와 함께 버림받는 거예요. 아버지 보고서 버림받는 자리예요, 십자가가. 그 버림이 우리와 함께 되기 위해서 버림받으며. 근데 버림받았는데 나는 목숨을 버릴 근세도 있고 뭐 하고 있다고요? 얻을 근세도 있다. 나는 내가 나를 너희에게로 버려서 너희를 나와 함께 살려서 내가 아버지에게로 가겠다. 그래서 너희를 나와 하나 되게 하겠다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예요? 십자가의 이야기이며 이사야 53장의 이야기이며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한 요한복음 10장의 선한 목자 이야기예요. 그래서 버릴 근세도 있고 얻을 근세도 있다는 것은 자기를 우리에게 버리고 우리와 함께 해서 우리를 자기로 모아내시는 거죠. 이게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십자가에 들리면 내가 나무에 들리면 너희에게 참된 생명을 주고 너희를 나 있는 대로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끌어드리겠고 참된 지혜를 너에게 알게 하겠다. 이게 요한복음에서 십자가의 설명이고 마태복음에서는 예루살렘에 가셔서 장들에 잡혀서 죽임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정말 이제 이틀 후에 되면 잡히시고 십자가에 처형당하시 직전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루어내실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11장입니다. 46절, 45절부터 보죠.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지금 나사로가 살아났거든요. 죽은 나사로 살리셨어요. 자,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이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살렸다는 얘기를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말을 하니까 이제 회의를 또 해요. 47절. 이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메시아 운동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의 인기가 더 많아서 진짜로 임금이 되어버리면 로마가 우리를 쳐들어와서 우리를 다 죽여버릴 거다. 그러니까 저 예수를 어떻게 해야 우리나라를 살린다? 죽여야 된다. 이게 산헤드린 공의 결정이에요. 대제사장의 결정이에요. 예수가 인기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를 따라가면 이제 나사로까지 살렸으니까 자꾸만 인기가 많으면 저 예수를 왕으로 세워버리면 로마가 우리를 죽여버릴 거 아니에요.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릴 거 아니에요. 그를 봐야 예수 하나 죽여서 이 민족을 살려내자. 굉장히 애국적이죠. 안 그래요? 아이고, 제 혼자 먹으려고 하셨나? 그렇잖아요. 예수 하나 죽여서 우리나라를 살리자 말이죠. 그래서 48절,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너 참 어리석구나. 한 놈 죽여서 우리 살리자 이 얘기예요. 한 놈 죽여서 우리 민족 살리자. 50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런 얘기는 누구도 해요? 조폭에서도 해요. 네가 하나 죽어서 우리 조직 살리라. 안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네 뒤 가족들 다 봐줄게. 네 자식 다 봐줄게. 네 그걸 보고 조폭들이 이렇게 말해요. 네가 십자가 지라 이러더라고요. 야, 그들도 다 알아요. 십자가 진다는 얘기. 네가 십자가 지라. 그리고 우리 조직을 살려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그렇게 말한 것은 아주 지혜롭죠. 왜? 뭘 살리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로마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예수 하나 죽이자 이거죠. 자, 이게 아주 지혜롭게 말을 했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나타내는 말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죠. 이 대제사장 단지 자기 민족을 살리려고 한 이야기지만 이게 오히려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지신 그 일에 성취가 되는 일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51절 보십시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오. 대제사장이 아주 지혜롭게 한 말인데 이게 누구 말이 아니에요? 지 말이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 한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끔씩 제가 설교하다 보면 제가 원치 않았던 말이 막 나오더라고요. 스스로 한 말이 아닙니다.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한 거예요. 이 대제사장 예수님의 대속적 희생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전혀 몰랐는데 지가 이 말함으로 예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말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누구도 다 사용하세요? 대제사장도 산헤드린 공회도 가룟유다도 다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루고 있는 중이에요. 이거 예수님이 시켜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러 모의한 겁니다. 자, 이렇게 결국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래, 십자가에 죽으실 분은 언제 죽으셔야 된다 그랬어요? 유월절에. 근데 십자가에서 죽일 근세가 있다는 산헤드린 공회는 언제 죽이지 않으려고 했어요? 유월절에는 안 죽이려고 했어요. 밀려나 날까봐. 근데 언제 돌아가셨어요? 유월절에.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완성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십자에서 죽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죠. 그 십자에서 죽으실 때 영혼이 떠나간다는 말이 아니라 그 영을 부어주신다? 라고 말씀했죠. 물론 오순절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한 이제 제자들, 성령이 임한 사도들이 무슨 복음을 전하는지 사도행전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2절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했습니다. 빌립이 사람도 성령이 충만하여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2절. 자, 이디오페아 내시가 이게 여왕 간다기의 국고를 맡아요. 아주 그러니까 재정부 장관쯤 되는 사람이죠. 예, 재정부 장관쯤 되는 사람이 어떻게 예루살렘까지 왔을까요? 옛날에 누가 왔어요? 남방 여왕이 왔잖아요.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순례로 왔다가 돈이 많으니까 내시예요. 그러니까 두루마리 성경을 산 거예요. 그게 아마 이사야 두루마리 성경 같아요. 그냥 마차를 타고 가는데 두루마리 성경을 읽으면서 가요. 유월절 지났습니다. 유월절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 아직도 뭘 못 들으세요? 복음을 못 들어요. 두루마리 이사야 성경을 쭉 읽고 가는 거죠. 그때 성령께서 빌립 주사, 야, 빨리 광야로 가라.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길로 가라. 뛰어갔죠. 가보니까 마차를 타고 가요. 가까이 가라. 가까이 가니까 이 이디오페아 왕 내시가 이사야 54장을 읽으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이사야 54장. 우리 방금 읽었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거늘 우리는 그가 벌을 받아서 그렇게 죽는 줄 알았다고. 그는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다고 그 소리 내서 읽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원 내시가 지금 히브리말로 된 성경을 읽고 있어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빌립이 가까이 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묻죠. 당신이 읽고 있는 그 내용 압니까? 아니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이걸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럼 당신이 마차에 타세요. 그래서 가면서 그 말씀으로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님을 증거해요. 이게 성령이 임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31절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 그리던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술에 올라앉아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읽었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것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했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뺏기므로다 하였거늘. 도산에 끌려가는 양이잖아요. 이거 누가 이 일을 이루어내세요? 사람들이 죽여요. 예수님이 스스로 가신 길이에요. 스스로 그 길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모르니까 내시가 빌립에게 묻죠.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이사야 53장을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럼 이사야만 전했을까요? 아니요. 구약의 다른 성경을 가지고 이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내시가 바로 복음을 받아들여요. 36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끄리낌이 있느냐? 37절 없으면 내 밑에 각주가 다른 사본이 있어요. 빌립이 이르되 네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노라 하니까 그 적성에서 뭐예요? 세례를 베풀었어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수백 년 지나서 이 이디오피아 지역에 복음 전하러 갔더니 세상에 그게 누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디오피아 내시가 가서 뭘 전했을까요? 예, 그 두루마리 구약성을 가지고 예수를 전거했다니까요. 놀라운 거죠. 그 복음이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 전거되고 있어요. 이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한 곳만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입니다. 바울만 이렇게 전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도 유월절 어린 양, 그 제사장이 흠없이 바쳐야 하는 그 양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우리가 구속을 받은 것은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 스스로 목숨을 버리면서 자기 양들에게 목숨을 얻게 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스스로 버리신 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속을 받았습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해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이미 2000년 전 예수님 십자가 말세란 말이죠. 그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이틀 전에 유월절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은 그날 안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유월절에 왜 잡히셨어요? 구약 전체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아래에 있을 때에 그게 무슨 나라예요? 이스라엘의 나라. 특히 나라다운 나라가 되려면 어린 양의 피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신약 시대 십자가 완성 이후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어디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른 말로 언약의 피 아래에 있을 때 그게 온전한 나라예요. 그 십자가 제쳐놓고 멋있는 나라 만들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만들면 그건 국정농단이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 없어요. 어린 양의 피 아래 머물 때에 진짜 나라던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나라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안에 있을 때에 이게 하나님의 온전하고 거룩하고 점도 흠도 티도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결탄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저먹고 흠없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됩니다. 이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겉으로 볼 때에 저주받아 죽는 모습이었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하셨듯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정말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정말 그 모습 보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아래 있다면 참으로 이 세상 속에서 지금 여기서 왕같은 제사장의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게 사오니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십자가를 드러내는 그 십자가의 용사들로 우리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강해가 이어집니다. 놓치지 마시고 많은 은혜 얻으시기 바랍니다.
2: 1년 365일 광고 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비행기를 탔는데 옆 좌석에 앉은 젊은이가 구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전하며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전혀 무감각한 상태로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목사님은 무척 실망했는데요. 집에 돌아오는 내내 청년의 태도가 마음에 걸렸고 무척 서운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다짐하기를 다음에 또 만나게 되면 그때도 꼭 전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 전화의 주인공은 낮에 복음을 전했던 청년의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버지는 청년의 뒷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기독교에 관심이 생겨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전화를 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전도하면서 낙심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기치 않은 때에 다른 방법으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0: 신학이라는 단어를 분석해보면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과 이성적 표현의 의미가 결합된 단어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학은 기독교 믿음에 관한 합리적인 설명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신학은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인간의 지성으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분야이며 신학은 해석하고 체계화해야 한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신학은 성경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성경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당연히 성경을 기반으로 한 연구여야 하기에 그런 의미에서 신학은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발견하고 체계화하고 공표하는 것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대학에 등록하시면 평신도 신학입문의 과정을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역사신학, 성경신학, 조직신학 등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주소는 bbnbi.org입니다.
1: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윌리엄 화이트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집중하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이 집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완전히 할 때까지 관심과 주의력이 흩어지지 않는 능력을 말합니다. 헤밍웨이도 젊은이들에게 주는 글에서 대충하는 것처럼 나쁜 것은 없다라고 충고를 하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집중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기도할 때에도, 찬양할 때에도, 여러분들이 맡은 직분에도, 직업에도, 공부할 때에도, 심지어는 놀 때에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을 하나로 집중해서 그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처마에서 떨어지는 낙수물이 돌을 뚫는다고 하였습니다. 혹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산만해져서 한 곳으로 집중할 수 없으십니까?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다시 한 번 더 도전을 받으시고 오늘 하루도 집중해서 살아가는 BBN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0: 넉넉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만 굶주린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준다면 이 세상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구에는 아직도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실 만큼의 충분한 양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혼자 그것들을 독점하여서 나누어 주기를 싫어하는 욕심 때문인데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들께서 생명의 양식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신다면 제 BBN 방송을 그분들에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BBN 방송은 365일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방송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참여하는지 궁금하시다고요? 제 웹페이지에 있는 ITL 카드 신청하기란을 클릭하셔서 ITL 카드를 받으시고 건네받으신 ITL 카드를 다른 분들에게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곧 하나님의 양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1: 사랑과 축복을 나누며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 메마른 대지 위에 간신히 생명을 부지하면서 비가 오기를 기다리는 식물처럼 우리는 우리의 영혼도 주님 앞에서 날마다 그 은혜를 저렇게 간절히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63편에서 기자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간절히 주를 앙모한다면 당신의 영혼은 날마다 만족과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을 오랫동안 청취하신 분들께서는 BBN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서 BBN 사역이 경제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BBN은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따르지 않고 상업 광고 없이 말씀과 찬양을 전하는 방송으로서 방송 시간을 매매하거나 말씀을 전하시는 목회자들에게 금전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BBN 방송은 오직 청취자의 자발적인 후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순수한 기독교 선교 방송입니다. BBN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따뜻한 물질 후원의 손길을 기다려오니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오늘 그 손길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후원에 관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0: 언제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나누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앨리스 이야기 첫 번째. 번역 김성인, 극본 윤주연, 연출 송옥석. 안녕하세요. 폭력배들은 두려움을 통해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이들을 위협하면서 으름장을 놓죠. 그래서 폭력배에게 괴롭힘을 당하면 피해자들은 그들 스스로 폭발하는 경향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이 남자처럼요. 어린 시절 폭력배에게 시달림을 당한 일로 인해서 되돌릴 수 없는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의 영혼과 삶이 사슬을 끊을 때까지요.

0: 여보세요? 제 남편이 총을 갖고선 자살을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어요. 그이가 술을 엄청나게 마셨어요. 총을 갖고 일을 낼지 몰라서 두려워요. 와서 좀 도와주세요.
1: 오늘 이야기의 그 남자는 경찰이 자신의 괴로움을 끝내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의 괴로움은 더욱 커질 뿐이었죠. 지금 이 이야기는 앨리스 루카스의 실화 간증으로 그가 어떻게 사슬을 끊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 전 미주리 레스롭 주변의 농장에서 성장했습니다. 그곳에서 보낸 어린 시절은 천국과도 같았죠. 언제나 수영, 낚시, 그리고 양가 조부모님들과 사촌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가족 모임 등이 있었으니까요. 제 위로 세 명의 누나들이 있었고 아버진 트럭 운전을 하셔서 늘 집에 계시지는 않았지만 왜 조부모님들이 주말마다 오셔서 농장 일을 도와주시며 함께 지내셨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삶의 중심이셨어요. 주일학교에서 교사로 가르치셨는데 모든 이들이 어머니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다 제 나이 9살 때 인생은 험난한 전환점을 맞게 되었죠.
3: 여보, 나 스탠베리 외곽에 있는 모래와 자갈리사를 인수할 준비를 마쳤어.
4: 저축해둔 돈은 충분해요?
3: 농장을 처분한 후에 그 돈을 융통하면 돼.
4: 나도 계속 이사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중이에요. 이사는 아이들에게는 쉽지 않은 결정이잖아요. 전학도 가야 하고 그 외 여러 가지로요.
3: 애들은 잘 적응할 거야. 그리고 난 이 세상 속에서 앞서가는 사람이 되고 싶어.
2: 이사로 인해 저는 친구들과 친척들과의 끈끈한 유대를 잃게 된 것에 너무도 상심했습니다. 200명 정도의 주민이 사는 작은 도시였음에도 전 적응하지 못했죠.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의 새로운 사업체와 우리 집을 세우느라 분주했고 전 홀로 고립된 느낌에 외로웠습니다. 9살의 나이에 전 내면에서 이전에는 한 번도 깨닫지 못했던 악의 존재를 느꼈습니다. 4학년이 시작되던 날, 한 불량배가 방과 후에 저에게 싸움을 걸어왔고 그 아이가 저를 쳤을 때 무언가 제 내면에서 폭발하는 듯 하더니 제 주먹이 날아갔습니다. 곧 그 아이는 울면서 저에게 그만 때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해 거의 날마다 누군가 저에게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학교 행정관리자도 제 인생의 중대한 이 시기에 저를 도울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우울과 분노는 더욱 커져갔고 수년에 걸쳐 전 더욱 반항적이고 위축된 아이가 되어갔습니다. 전 살기 싫었지만 자살을 해서 지옥에 갈까봐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사촌이 묘안을 냈답니다.
5: 자, 앨리스, 한번 해봐.
2: 진심이야?
5: 난 전에 이거 써봤어. 죽지 않을 거니까 염려 마.
2: 나도 합성 헤로인에 관해 들어봤어. 하지만 아빠가 아시면 날 죽일 텐데.
5: 절대 모르실걸. 자자, 일단 해보면 정말 마음에 들 거야.
2: 그 마약은 매우 중독성이 있어서 약효가 떨어질 때쯤이면 제 안에 무언가가 죽어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마약의 약효를 지속시키려고 애를 썼죠. 제 자신이 나쁘고 지옥으로 갈 운명이라는 느낌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마약을 하는 다른 아이들과 친구가 되었답니다. 이러한 괴로움에 덧붙여 반항이라는 독초가 제 삶에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말썽을 부릴 때마다 저를 매로 때리고 머리카락을 모두 밀어버리셨습니다. 그로 인해 굴욕감과 수치심이 더해졌죠. 결국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눈밖에 나게 되었습니다.
6: 엄마, 나 싸움을 했다고 학교에서 쫓겨났어요.
4: 도대체 왜 또 그랬어?
6: 상관없어요.
4: 아, 우리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됐니 너? 응? 우린 최선을 다해서 너를 키우려고 애를 썼는데.
6: 아버지가 농장을 팔고 이리로 오지만 않으셨어도 좋았을 텐데요.
4: 부모들은 그들 나름의 최선을 다하는 거야, 얘야. 엄마는 주님께서 너의 삶을 위해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어, 앨리스.
6: 그 계획에는 분명히 학교는 포함되지가 못했네요. 이번에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가 없거든요.
4: 엄만, 늘 네가 언젠가는

0: 목사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
1: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난 엄마 같지 않아요.
0: 아마도 네가 아버지 일을 도울 수 있지 않을까?
1: 절대로요. 아버지 누나들만큼 저에겐 정말로 신경도 쓰지 않으셨어요.
0: 앨리스, 아버지는 너도 사랑하셔. 단지 너에게 다가가는 법을 모르셔서 그런 거야.
1: 아버지는 저에게 한 번도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법이 없다고요.
0: 꼭 기억하렴. 예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분은 너를 위해서 죽으셨어.
2: 장소의 이동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으로 부모님은 저를 미주리 스톡턴에 있는 제 여자친구의 부모님 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여자친구 매건은 곧 임신했고 부모님들은 우리가 결혼하는 게 옳다고 결정하셨죠. 그러나 매건이나 저 둘 다 사랑이나 책임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우린 반복적으로 싸우고 별거하곤 했습니다. 매건은 친정 부모님과 함께 살았고 전 저희 부모님의 이웃집에서 지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혼할 즈음엔 아이를 셋이나 두었답니다.
0: 이혼이 문제 해결의 능사가 아니야, 앨리스.
1: 우린 전보다 훨씬 더 심하게 싸워요, 엄마. 애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치고요.
0: 앨리스, 너에겐 주님이 필요해. 주님께서 이 문제를 이겨내도록 도와주실 거야.
1: 그 여잔 절 괴롭히는 일을 절대 멈추지 않을걸요, 엄마. 제가 아동학대 경범죄로 기소되다니 정말 믿어지지가 않아요.
0: 무엇 때문에?
1: 벌로 아이들을 벨트로 때렸거든요.
0: 시대가 바뀌었단다, 앨리스.
1: 제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아버지도 예전에 벨트로 절 매질하셨는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0: 아이들에게는 훈육이 필요해. 하지만 그렇다고 학대를 받아서는 안 되는 거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1: 엄마, 전 이 모든 싸움을 끝내고 싶어요.
0: 어떻게?
1: 매건의 새 남편이 우리 아이들을 입양하기를 원해요.
0: 앨리스, 그건 어려운 결정이야.
1: 네, 알죠. 하지만 그 사람 생각보다 좋은 사람처럼 보여요.
0: 아이들이 아마도 버림받은 기분이 들지 몰라, 앨리스.
1: 하지만 입양도 아이들에게 최선의 결정이 될지 몰라요. 안 그러면 우리들의 싸움으로 인해 아이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잖아요.
0: 그 문제를 놓고 제발 기도하렴. 입양은 중대한 결정이야.
1: 아이들을 위해 뭔가 나은 선택을 하고 싶어요.
0: 그럼 애들은 앞으로 볼 수 있는 거니?
1: 아니요. 전 친권을 상실하게 돼요. 영혼이요.
2: 그 시절 전 수없이 체포됐고 미성년자 위협에서 음주운전, 싸움에 이르기까지 네 번이나 기소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입양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분노하는 제 성격은 통제력을 상실했고 제 내면은 증오로 가득 차 있었죠. 그 후 21살 때 비키를 만났습니다. 우린 결혼했고 캔자스 도지시티로 이사했죠. 그곳에서 아버지처럼 첫 번째 트럭 운전 직업을 얻게 됐습니다. 마약과 술을 제외하면 인생은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2년 후 부모님이 방문하러 오셨습니다.
3: 내 늙은 아비가 백만장자가 됐다, 앨리스.
1: 알아요, 아버지.
3: 지금 우리는 북부와 남부 미주리에 사업체를 갖고 있어. 모두 아주 성업 중이야.
0: 네 아버지가 고풍스러운 트랙터 컬렉션을 보유한 기계 공장을 인수하셨거든.
3: 너도 미주리로 다시 돌아와서 사업을 배워보는 게 어떠니? 우리가 함께 일하면 언젠가 그 사업체가 내 것이 될 텐데.
0: 그럼 우리도 은퇴할 수 있고.
1: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버지.
2: 우린 부모님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곧 아버지와 저는 서로 언성을 높이게 됐죠. 어머니는 늘 제 편이 되어주셨고 몇 년 동안 그 덕을 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 아버지를 향해 분노를 폭발시킨 후 밤에 술에 잔뜩 취해 자살하려는 결심을 하고 총을 들었습니다. 경찰이 집에 찾아왔을 때 그들이 차라리 저를 쏘기를 바랐습니다. 몇 대의 순찰차가 몰려왔지만 경찰들은 사격하는 대신 이성적으로 저를 달랬답니다. 격리된 후 그들은 저에게 함께 경찰서로 가자고 말했죠. 그건 유치장에서 밤을 보냈답니다. 아무런 기소 혐의가 없어서 전 다음 날 풀려났습니다. 어쩐 일인지 아버지와 저는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면서도 그럭저럭 함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30살 때 충격적인 나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4: 앨리스, 안 좋은 소식이 있어요.
2: 무슨 소식인데?
4: 어머님이 암에 걸리셨대요. 의사 말이 오래 사시지 못할 거라고 했어요.
1: 안돼, 비키. 어머니를 잃는다면 난 견딜 수가 없어. 난 이제 어떻게 하지?
4: 어머니 곁에 당신이 있어줘요, 앨리스. 어머님은 그 사실에 그다지 당황해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였지만.
1: 당신도 우리 어머니 잘 알잖아. 어머니 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난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뵈어야 된다.
4: 네, 어머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세요. 항상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1: 왜 어머니 대신 아버지가 되면 안 되는 것일까?
4: 앨리스.
1: 아버진 단 한 번도 날 정말로 사랑하신 적이 없어. 날 정말 미워하셨다고.
2: 어머니가 안 계신 삶을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전 하나님께 아버지를 데려가시고 어머니는 남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목사님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전하려 하셨을 때 제 우울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5: 자넷 권사님은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권사님의 이름이 천국에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됐기 때문입니다. 권사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사님의 죄를 위해 죽으셨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하는 그것이라는 말씀도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13장에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사람들이 받을 유산입니다.
2: 전 단 한 번도 예수님께 돌이킨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평생에 알아온 유일한 작은 예수님이셨는데 이제 그 어머니가 떠나셨습니다. 제 인생 대부분 주일학교와 교회에 다녔고 어머니의 집에도 벽에 성경 구절이 적혀 있었지만 전 하나님의 말씀에는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절망에 깊이 사로잡혀 위스키를 마시기 시작했고 그 후엔 코카인과 메스암페타민에 손을 대자 제 폭력성은 더욱 심해졌죠. 2년이 채 못되어 비키는 저를 떠났고 우리의 결혼이 이혼으로 끝났지만 전 비키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겐 소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약, 술, 그리고 절망으로 인해 실직하게 되자 아버지를 뵈러 갔어요.
3: 여긴 어떤 일로 다시 왔니? 난 너하고는 못 산다, 앨리스.
2: 알아요, 아버지. 저 아버지 땅에 있는 그 낡고 버려진 농가에서 살아도 될까요?
3: 거긴 살 집이 못 돼. 다 무너져가고 있어. 그 집엔 난방시설도 전혀 없어. 지하실에 낡은 스토브 달랑 하나 있는 게 전부야.
2: 어떻게든 전 살아갈 수 있어요.
3: 그 집에 잠시 동안은 살아도 돼. 네가 앞으로 뭐 할 건지 발견할 때까지는.
2: 전 그 낡고 더러운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난방을 위해 나무 장작을 뗐죠. 그 집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요. 앞마담에 앙상하게 마른 고양이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그 고양이를 보니 예전에 비키가 길렀던 고양이가 떠올라서 멀리 쫓아보내려 했지만 그 녀석은 계속 다시 돌아왔습니다. 전 그 고양이를 집안에 들여서 살게 했고 그 녀석은 저의 유일한 친구가 되었답니다.
6: 앨리스?
1: 예, 아버지.
3: 아직 직장을 못 구했니?
1: 친구가 한 군데 소개시켜줘서 알아보려고 지금 생각 중이에요.
3: 내가 친구는 있냐?
1: 엄청 재미있으시네요.
3: 밖에 나가서 내가 널 위해 뭘 사왔는지 한번 봐라.
1: 차요? 아, 저 차를 정말 아버지가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3: 그래. 혹시 차가 있으면은 직장을 구하고 삶을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될 게서 말이야.
1: 아버진 제 삶을 옥죄던 우울증에서 저를 끌어내려 애를 쓰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전 그 차를 타고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러 갔죠. 차를 받은 지 4시간도 채 못되어 시속 70마일로 달리다가 제 방과 충돌했고 옥수수밭에 뒤집힌 채로 멈췄답니다. 보안관이 저를 병원에 데려갔죠. 몇 개월 후 파티 친구들 몇 명이 저희 집에 풋볼 게임을 보러 찾아왔습니다. 친구는 장작 대신 울타리용 막대를 난로 안에 채워넣었죠. 그러자 제가 그 막대를 걷어내버리고 참나무 장작을 채워넣었어요. 친구들은 떠났고 전 술과 마약에 취한 채로 소파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 2시에 고양이가 저를 깨웠습니다. 소파 위를 뛰어다니고 제 배 위로 기어오르면서요. 깨어나 보니 사방이 불길이었습니다. 집 전체가 불에 타서 내려앉았지만 전 간신히 탈출했습니다. 이제 갈 곳이 없었죠. 가족들 중 그 누구도 절 받아주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자친구 태미에게 갔고 우린 엄청난 마약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전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1월에 드디어 성조셉에서 야간 트럭 운전 자리를 구했고 전 그 일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살집을 구하기 위해 돈을 저축하려 애를 썼지만 재정이 구멍이 났죠. 원인은 제 마약 남용과 소득세 납부를 연체했기 때문이었어요.
6: 야, 앨리스, 어떻게 지내?
1: 별로 안 좋아. 화재가 난 후로 여자친구네서 같이 지내고 있긴 한데 상황이 그렇게 좋질 않아.
6: 에? 어떻게?
1: 알고 보니까 나보다 더 심한 마약 중독자더라고. 하루 종일 마약에 취해서 살아. 새 직장에서 난 밤 교대 근무기 때문에 낮에는 자야 하거든. 나 너무 지쳤어. 그래서 말인데, 나 혹시 너희 집에서 지내도 될까?
6: 아이, 그럼 물론이지. 하지만 너에게 미리 주의를 줄 게 있는데, 여긴 하루 24시간 메삼페타민을 취급하는 집이야?
1: 메삼페타민이라고?
6: 그래. 정말 미친 약이지. 그래서 여기가 얼마나 안전할지는 장담 못해.
1: 그럼 뭐 딱 2주만 지낼게. 전 그 집에서 일주일을 머물렀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무서웠던 한 주간이었죠. 미친 사람들이 수시로 오갔고 권총, 마약 주사 바늘, 폭력배가 기습할 거라는 루머가 떠도는 곳이었습니다. 정말 악몽이었어요. 3월 5일 밤에 직장에 갔다가 다음 날에는 꼭 그 집을 나와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다음 날 사촌의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만 너무 피곤해서 짐을 챙기기 전에 잠시 눈을 붙일 생각으로 뒷방으로 갔답니다. 캔자스시티 마약 단속팀이 무기를 꺼내든 채로 완전 무장해 방독면을 쓰고서 그 집에 급습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집을 온통 부수고 저항하거나 달아나려는 누구든 마구 때려눕혔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죠. 마약 단속국이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7: 우리가 이 집을 수개월 동안 감시 아래 두었다. 당신들은 주 정부뿐 아니라 연방 정부에도 기소될 거야. 우리에게 모든 증거가 있기 때문에 쉽게 판가름이 나겠지. 당신들은 15년 징역에서 종신형까지 받게 될 거야.
1: 그들은 재판 진행을 위해 우리를 감옥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 후에 또 다른 감옥으로 끌고 갔죠. 제 보석금은 5만 달러로 정해졌습니다. 그날 제가 느낀 황폐함은 말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제 삶은 그날로 끝나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낯선 사람과 함께 감방에 갇히게 될까 너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연 7개의 감방문이 3개 닫힌 후 그들은 저를 한 방에 가두었답니다. 저 혼자만요. 지금 누가 나를 도울 수 있을까? 저는 저를 좋아해 주었던 단 한 사람도 생각해낼 수가 없었고 그들을 원망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원한다 해도 아무도 저를 도울 수가 없었으니까요. 전 완전히 파산했고
2: 인생에서 내려갈 수 있는 가장 바닥까지 가버렸습니다. 죽음이 다음 차례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후 예전에 읽었던 성경 말씀과 들었던 설교 말씀, 그리고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떠올리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 한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전 오래도록 하나님을 거절해왔지만 주님은 저에게 마지막 소망을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5: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30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2: 내가 미친 게 틀림없어. 주님, 만약 주님이 맞다면 지금 저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압니다. 지금 왜 제가 여기 있는지 아시죠? 오랫동안 저는 감옥에 가는 길에 서 있었습니다. 주님, 전 제 인생을 낭비해왔습니다. 이런 저를 위해 주님은 어떤 종류의 계획을 갖고 계실 수가 있겠습니까?
0: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께서는 너의 삶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시단다, 앨리스. 넌 언젠가 목사가 될 거야.
2: 저의 가장 큰 두려움은 직장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직장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중 최고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국세청에 진 빚이 제 마음 가운데 불쑥 찾아오자 하나님께서 그 문제도 돌봐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느껴졌답니다. 왜요, 주님? 왜 이 모든 일을 하려 하시죠?
0: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2: 오 하나님, 이 모든 세월 가운데 주님을 거절해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절 완전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것으로 삼아주십시오. 제발 주님, 절 구원해 주십시오.
4: 이사야 9장 말씀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0: 아름다운 찬양과 기쁜 소식을 매일매일 전해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폐를 가진 고기가 어떻게 성경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지 지금 신비한 창조의 세계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의 주제는 물고기 이야기입니다. 학교의 생물학 교과서는 학생들에게 좋은 사실들을 제공하기는 하지만 종종 이러한 사실에 대한 나쁜 해석을 부여합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고기가 공기로 숨을 쉬는 육지동물로 진화했는가를 설명할 때 학생들은 산 고기들과 멸종된 고기들에 관한 아주 잘못된 정보를 제공받습니다. 피어들이 이상한 종류의 고기들이고 다른 어떤 고기도 배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다른 많은 고기들이 배를 가지고 있고 일부는 폐뿐만 아니라 아가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교과서들은 더 나아가 설명하기를 이러한 종류의 고기들에 있는 분항들이 결국 폐로 진화했다고 말합니다. 이후로 이들 고기들이 지상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냄에 따라 이들의 일부는 점차로 아가미를 잃어버리고 양서류에서 파충류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화석에 나타난 사실들에 따르면 진화론자들 자신들이 부풀려진 연도수에 의거하여 실제로 배들이 수형 분항보다도 더 일찍 고기들에서 발견됩니다. 논리적 진화론자들은 고기의 분항들이 배로부터 진화했다고 결론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화론에 필요한 것에 대한 정반대의 논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부풀려진 진화론의 연도수를 역사적인 연도수로 줄여서 맞추어 보면 화석의 기록은 성경의 설명과 일치합니다. 다시 말해서 폐를 가진 고기들과 수형 분항을 가진 고기들은 모두 창조 닷새 날에 나타난 것들입니다. 여기에서의 교훈은 과학이 진실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실제로 외견상 단순해 보이는 성경의 선언을 확증한다는 것입니다.
1: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그 권능을 증거하는 신비한 창조의 세계. 본 프로그램은 미국 크리에이션 모멘트의 허락을 받고 번역하여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서는 korean@bbnmedia.org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전도를 하다 보면은 내가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또 내가 지금 짓고 있는 모든 죄들을 청산한 다음에 예수를 믿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 아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예수 못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자신의 현재 상태를 그대로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께 새 생명을 주시고 과거의 못된 습관들이나 죄들까지도 끊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것이 예수를 믿는 첫걸음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종된 적이 없는 우리가 왜 자유가 필요하냐고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죄를 짓고 있는 너희는 죄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는 이처럼 답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종이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자유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의 자유는 죄의 용서함을 받을 때 비로소 시작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 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구세주로 영접하셔서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참된 자유를 누려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제일 힘든 부분이 무엇인지 잠시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요인들이 있겠지만 바른 감정 그리고 바른 의사소통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데요. 내가 느끼고 말하는 것이 제대로 전달만 되어도 갈등이나 분쟁은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잘 표현하는 것도 인간관계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말을 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아서 오해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생각해 볼 때에 저희들은 여러분들과 좀 더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BBN 방송을 사용하시는지 저희들은 여러분들의 소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이든지 좋습니다. 기도 제목부터 신앙 간증까지 부담없이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친절하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1년 365일 진리 되시는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드려요. 쉿.
4: 조용히 해.
5: 이 드라마는 어린이 복음 전도를 목적으로 독일 G뉴스에서 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
6: 야호! 목요일이 공휴일이라서 학교 쉰다.
7: 무슨 날이야?
6: 예수님 승천하신 날.
7: 그게 무슨 날이야?
6: 글쎄, 잘 모르겠는데.
5: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6: 네, 알려주세요.
5: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날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모든 일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걸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입니다. 이 날은 부활절로부터 정확히 40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 40일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았고 말씀을 들었고 또 같이 식사도 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약 5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 나타나시기도 했습니다. 부활절로부터 40일이 되는 날,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고 싶으셨습니다. 그리고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싶으셨습니다.
8: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다 끝냈으니 너희는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그들을 위해 죽었고 다시 살아났다고 전하여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주님으로 모실 것이며

0: 머무를 곳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1: 아, 성경에서 그곳에 대해 읽었어요.
2: 여기요.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할 곳을 준비하러 간다.
3: 제자들이 슬퍼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과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잖아요.
0: 아니요, 전혀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3: 무슨 약속이요?
0: 미안하지만 그건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어린이 복음 드라마. 저는 김연아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이 드라마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wol-children.net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주의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1: 좋아요! 예수님 최고예요!
0: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렵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주의 어린이 또 만나요!
1: 네!

혹시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들 가운데 말이 험한 친구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욕을 한다든지 또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지는 않는지 목사님이 궁금한데요. 언제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말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말은 곧 사람의 성품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말, 진실된 말, 그리고 사랑하는 말을 사용하십니까?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함께 그런 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예수 믿고 나면 옷을 갈아입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 어떤 옷을 입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으라 그랬어요. 호스피스 병동에서 임종을 앞두고 계시는 분이 간병인의 진심 어린 친절에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간병인은 연약한 환우를 의자에 살며시 틀어서 침대에 눕히고는 환자 쪽으로 몸을 기울여서 머리를 감아드리면서 참 너무 아름다우시네요 이렇게 말하고는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딸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 환우의 딸은 아직도 그 간병인의 따뜻함에 감동해서 눈물이 난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작은 친절의 모습이긴 했지만 그 친절이야말로 그때 따님에게 꼭 필요했던 그 친절이었어요. 엄마를 단순한 환자 이상으로 대해주었던 간병인 때문에 그 따님은 어려운 상황을 잘 넘길 수가 있었답니다. 그 간병인은 환자 한 분 한 분을 존귀하고 고귀한 인간으로 여기면서 보살펴 주신 것이죠. 구약성경에 나오미와 룻이 남편 잃고 상실감에 빠졌을 때 보아스는 룻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었어요. 그래서 수확을 하고 남은 나랄들을 줍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확하는 남자들에게 룻을 가만히 놔두라고 명령까지 했습니다. 보아스는 룻이 나오미를 보살피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친절을 베푼 것이죠. 보아스가 룻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보아스는 룻을 한 이방인이나 그저 과부가 아닌 도움이 필요한 한 여인으로 바라봤던 거죠. 하나님, 우리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베푸는 친절, 작은 친절이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희망을 주며 또 그분들 안에 친절한 마음을 일으켜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작은 친절을 베푼 적이 있나요? 이런 일로 인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힘을 얻었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친절의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고 하는 찬송을 많은 성도들이 즐겨 부르고 또 사랑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진정 하나님께 우리 자신이 기쁨이 되기 원하는 열망과 소원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가장 기뻐하시겠습니까? 시편 147편에 보면 주님을 예배하고 그의 사랑을 신뢰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드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찬양을 들으시면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BBN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해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찬양을 들려드리겠습니다.

0: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2: 말씀으로 새롭게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귀찬 삶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천국같이 밝고 빛난 측면이 있는가 하면 계곡을 통과하듯이 아프고 힘든 측면도 있습니다. 이 둘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 삶의 역동성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흔히 모든 것이 편안하고 안정되기만 하면 축복된 줄 알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삶의 길이 평탄하기만 하면 오히려 무료하고 몸이 건조한 삶을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무런 도전도 없고 극복해야 될 과제가 없기 때문에 삶의 다이내믹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독일 사람들의 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 해 동안 흉년으로 고생하던 농부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발 저희가 비를 달라고 하면 비를 주시고 햇볕을 달라고 하면 햇볕 좀 쨍쨍하게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금년에는 풍년이 될 것입니다. 제발 좀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에 감동이 되셨는지 정말 그들의 소원대로 해주셨어요. 농부들이 밭에 나가 씨를 뿌린 후에 비를 달라고 하면 비가 쏟아졌고 햇볕을 달라고 기도하면 햇볕이 내리쬐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곡식들이 무럭무럭 잘 자란 것입니다. 드디어 가을이 오고 추수할 때가 되어서 곡식단을 거두었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곡식의 알맹이는 하나도 없고 모두가 쭉정이들밖에 없었습니다. 화가 난 농부들이 다시 하나님께 나가서 항의를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까? 무언가 잘못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너희들이 비와 햇볕만 구했지 북풍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세찬 북풍은 곡식을 흔들어 놓죠. 그러면 곡식을 상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어느 케이스든 다 아프고 힘든 것이죠. 특별히 마음의 가시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깊어서 뽑아내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언젠가 소설가 박완서 씨가 이 마음의 가시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기록한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에게 너무나 사랑하는 외동아들이 있었는데요. 1988년도에 26세의 나이로 갑자기 그 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엄마로서 느끼는 아픔이 얼마나 깊었던지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이런 고백을 적고 있습니다. 내 수만 수억 기억의 가닥 중에 아들을 기억하는 가닥을 찾아내어 끊어버리는 수술이 가능하다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으려면 이것만은 끊어지지 아니한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마음의 상처나 마음의 가시는 그만큼 깊고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힘들고 아픈 가시가 우리의 삶 속에는 없을까요? 여러분과 제 삶 속에는 이런 찌르는 가시가 없을까요?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고난의 가시를 피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우리 삶 속에도 아픔이 있고 가시가 있지만 그러나 이 가시에 대해서 보이는 반응이 세상 사람과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시를 위한 가시를 주시지 않습니다. 가시를 통해 진짜 소중한 것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시가 왔을 때의 바른 반응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가시가 주어지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나요? 아파합니까? 원망하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억셉트하고 기뻐하시는지요? 힘들긴 하지만 가시를 안고도 기뻐할 수 있을 때 우리 인생에 진정한 성숙함을 이룰 수가 있게 되고 그때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시가 주어지지만 이 가시를 안고도 기뻐하며 살리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지 오늘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그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바울이 경험했던 두 가지의 중요한 체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낙원에 대한 체험이고 두 번째는 가시에 대한 체험입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를 보시면 그가 경험했던 낙원에 대한 체험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 먼저 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여기서 바울은 다시 한번 자신의 자랑에 대해서 부담스러움을 표명하고 할 수만 있으면 하지 않고 싶지만 그래도 부득불함을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영적 체험에 대한 자랑을 하는데요. 바울은 주의 환상과 계시를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상이 무엇인가요? 이 옵타시아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이것은 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을 환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나 영광을 직접 목격할 경우에 환상을 보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계시라고 하는 단어는 아포칼롭시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베일을 벗긴다 혹은 비밀을 밝힌다, 그래서 revealing, unveiling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라고 하는 것은 환상보다 좀 더 깊은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환상은 겉모양의 황홀함을 보는 것이라고 한다면 계시는 그 속에 있는 진리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진리야를 계속 보시면은 바울이 봤던 환상과 계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여기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죠. 그런데 사실 이 한 사람은 바울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바울 자신을 3인칭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랍비들이 자기를 소개할 때 흔히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만은 저는 또 한 가지 가능성을 봅니다. 이 표현 속에 바울의 겸손함이 반영되어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영광과 자랑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제 3대로 표현을 했지만 가시와 연약함을 이야기할 때는 다시 1인칭으로 돌아옵니다. 잘난 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하고 못나고 부족한 것은 자신의 이야기로 하는 것. 이게 겸손한 자세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실 반대로 할 때가 많잖아요. 영광된 것은 다 자기 스토리고 잘못된 것은 전부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치부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어쨌든 바울은 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놀라운 체험을 소개하는데 이 체험이 14년 전에 일어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가 언제일까요?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연도가 주후 56년 혹은 57년경이기 때문에 14년 전이라고 한다면은 AD 42년이나 43년경을 의미합니다. 이때 바울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 당시 바울은 길리기아 성에 있었습니다. 흔히 바울의 일대기를 이야기할 때 침묵의 시기, Unknown Period이라고 부르는 그 시기가 바로
42년, 43년이 속해 있는 시기입니다.

0: 이때는 아직 바울이 안디옥으로 가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참 이상하게도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체험을 먼저 주세요. 장차 선교행을 하게 되면 겪게 될 수많은 시련과 고통이 있는데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영적인 체험과 능력을 먼저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14년 전에 엄청난 영적인 체험을 하는데 그 영적인 체험의 내용이 셋째 하늘로 이끌려간 체험이었습니다. 특별히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겠다. 이것은 뭐 유체이탈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경험이 초자연적이면서도 신비로운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말하는 셋째 하늘이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중간시대에 등장하는 묵시문학이 있습니다. 에녹스 같은 데 보게 되면 중간시대에 등장하는 묵시문학에는 하늘이 일곱 가지가 나옵니다. 칠청천이 나옵니다. 그 중에 세 번째 하늘이 의인들이 죽으면 가는 곳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메이비 바울이 묵시문학을 잘 아는 사람이니까 그것을 인용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학자들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히브리 사람들이 말하는 전통적인 하늘 개념을 인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첫 번째 하늘은 대기권이라고 봅니다. Atmosphere. 우리가 말하는 공기가 있고 구름이 있고 푸른 하늘, 이게 바로 대기권이죠. 이게 첫 번째 하늘이에요. 둘째 하늘은 우주나 별들의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스타워즈가 이루어지고 ET가 나오고 갤럭시가 나오는 이게 다 두 번째 하늘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천사들과 성도들이 가는 곳으로 보았어요. 이 존 켈빈 같은 분은 3이라는 숫자를 상징조로 해석을 해서 가장 높고 가장 완전한 곳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에베소서 4장 10절에 보시면은 주님의 성전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하늘 위에 올라가신 것으로 묘사했어요. Ascended above all heavens. 모든 하늘 위로 올라가셨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하늘은 대기권과 우주를 통과해서 갤럭시 위에 있는 하늘, 이게 우리가 말하는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는 이것을 낙원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낙원이라는 단어는 패러다이스죠. 원래 이 단어는 페르시아에서 왔다고 합니다. 동산이라는 뜻을 가진 것이 패러다이스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임종하시기 직전에 한편 강도에게 약속하실 때 이 단어를 썼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낙원은 바로 주님께서 가시는 곳이고 오늘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아름다운 곳에 올라가서 진짜 말로 다 할 수 없는 경이로운 말씀을 듣게 되고 기가 막힌 환상을 본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황홀하고 놀라운 체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천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소위 말하는 마운틴 탑 익스피리언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름다운 황홀함을 보는 측면,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 삶의 한 측면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면 이런 황홀함을 경험할 수가 있고 기쁨을 경험할 수가 있고 천상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크리스천 삶의 전부는 아닙니다. 바울이 소개하는 두 번째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7절 이하에 소개되어 있는데요, 가시를 안고 신음하는 측면이에요. 바울의 육체에는 가시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가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성경 자체가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 가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해명을 해왔습니다. 존 켈빈 같은 분은 영적 유혹이다 그렇게 보았고요, 마틴 루터 같은 분은 환란이나 핍박, 퍼시큐션이 가시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로만 캐톨릭 교회에서는 육신의 유혹, 이 카널 템테이션을 가시라고 해석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안질이다, 어떤 분은 말라리아 병을 말하는 것이다, 심지어는 간질병을 말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이 중에 어느 것이 확실히 맞는지는 정할 수가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이든 영적인 유혹이든 시험이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고 하면 이 가시는 바울을 정말 아프게 했고 일평생 그를 따라다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 가시의 존재는 극찬 삶의 또 다른 한 측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올염가제의 삶 가운데도 두 가지 측면이 공존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고 날마다 기쁨과 환희 속에 사는 마운틴 탑 익스피리언스가 있어요. 마치 변화산상에 올라갔던 제자들이 영광된 예수님을 바라보며 여기가 조사원이 고백했던 천상의 아름다운 축복, 이것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동시에 사나라에 귀신 들려 죽어가는 아들을 품에 안고 아파하며 부르짖었던 아버지처럼 가시를 안고 신음하는 고난의 골짜기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측면을 더 사모하십니까? 가시를 안고 신음하는 아픔의 현실인가, 아니면 기쁨 속에 젖어 사는 천상의 체험인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천상의 복을 선호하죠. 날마다 기뻐하고 찬양하고 환경적인 속에 사는 것 누구나 다 원치 않겠습니까? 그러나 만일 여러분과 제가 천상의 축복만 추구한 나머지 골짜기에서 겪어야 되는 고난의 현실을 외면하게 된다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은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만일 천상의 축복만 사모하게 된다면 이것은 다분히 현실 도피적이면서 이기적이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외면하는 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했습니다. 나사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거지로 가난하게 살았지만 죽어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부자는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살았지만 죽은 후에는 지옥으로 갔다. 이 이야기를 한 후에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이 둘 중에 누가 되고 싶으냐? 학생 하나가 손을 들고 답을 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부자처럼 살고 싶고 죽은 후에는 나사로가 되고 싶어요. 참 야무진 발상이죠. 이 땅에서 누릴 건 다 누리고 동시에 천국의 복도 차지하겠다고 하는 생각.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면 이건 건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천국의 기쁨을 누리려면 이 땅에서의 삶을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여러분이 천국의 상급을 소원한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위에 고난도 당하고 빼앗김과 아픔도 참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천상의 복도 아름답지만 내가 안고 살아야 되는 가시의 소중함도 잘 인식을 하고 균형 잡힌 삶을 추구해야지 여러분이 바른 삶을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목적은 단순히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한 것만은 아니에요. 만약 그것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의 전부라고 한다면 예수 믿자마자 천국 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어요. 왜 남겨두셨을까요? 그것은 고난의 골짜기에서 여러분과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여러분과 저를 고난 속에 남겨두셨고 심지어 우리의 삶 가운데까지도 남겨두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강한 크리스찬 삶을 추구하기를 원한다면 황홀한 낙원도 필요하지만 가시를 안고 사는 체험도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가시를 가슴에 안고도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이 가시를 안고도 기뻐할 수 있었던 몇 가지 근거가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가시의 유익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시를 안고도 기뻐하려면 가시는 아픈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주는 유익함이 있다. 이 사실을 바로 알아야지 가시를 안고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7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울은 환상도 보았지만 계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받은 계시가 지극히 크다고 했어요. 아마도 하나님의 비밀과 복음의 비밀을 담고 있는 엄청난 계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계시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교만해서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케이스가 참 많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또 한 명의 루시퍼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걸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제어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가시라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가시는 교만을 제어하는 제어장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 그냥 두면 어디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삶을 스탑시켜주는 브레이크 장치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한 것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자라고 번역한 이 단어 메신저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실제 헬라어를 보게 되면 앙겔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앙겔로스. 여기서 나온 영어가 뭘까요? 엔젤, 천사라는 영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사탄과 이 천사는 원래 같은 존재였었어요. 그런데 타락하는 바람에 사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바울의 가시가 이 사탄의 공격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마치 욥의 고난을 사탄이 주도했던 것처럼 이 바울의 인생 가운데도 사탄이 주도한 고난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욥에게 주어진 고난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대표하는 것이었죠. 가진 게 재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습니다. 사랑하는 10명의 자녀들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어요. 자신의 몸에 악창이 나서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기와장으로 긁어야 되는 고통이 왔습니다. 자기 아내마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저주를 퍼부었어요. 여기에다 설상가상으로 그의 세 친구가 찾아와서 욥을 끊임없이 정죄하고 가슴을 도려내는 아픔을 안겨주었습니다. 왜 이와 같이 극진한 아픔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요? 단순히 욥의 신앙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물론 욥의 신앙을 테스트한다는 의미도 있긴 합니다만 그것이 전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욥기서를 끝까지 읽어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욥에게 정말 확인하고 싶고 주고 싶었던 진짜가 따로 있어요.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욥의 실체를 드러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포기하시기 위해서 이 엄청난 고난의 과정을 주신 것입니다. 욥기 42장 5절과 6절을 보시게 되면 이게 욥기서의 클라이맥스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요?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지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기서 회개한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욥이 무고하게 고난당한 케이스라면 이 단어가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욥기서의 진정한 주제는 단순히 고난 속에서도 견뎠던 믿음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사실은 욥이 입고 있던 자기 의의 옷을 벗기는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더 옳습니다. 욥은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의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소위 말하는 self-righteousness.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자기 친구가 세 차례에 걸쳐서 그를 어큐징했지만 I'm innocent. 나는 깨끗하다. 나는 무죄하다. 이와 같은 표현 속에서 욥은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자기 의의를 계속 강조했어요. 욥이 입고 있던,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입고 있던 self-righteousness라고 하는 이 자기의 옷을 벗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고난의 가시를 그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가시를 주시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가시를 통해 나를 낮추시고, 그리고 가시를 통해 나의 실체를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가시를 통해 진짜 하나님을 못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귀로 듣기만 했던 추상적인 신앙이 가시를 통해 눈으로 보는 체험 신앙으로 바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서 바라보았는데 내 가까이 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여하튼 하나님을 목도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시는 저주가 아닙니다. 가시는 참된 축복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약 15년 전에 제 목회사에게서 가장 아프다고 할 수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시카고에서 열리는 코스타라고 하는 집회에 제가 초청을 받게 됐습니다.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강사로 초청을 해주셔서 우리 전체 집회에서 말씀도 전하고 또 스몰그룹에서 강의도 하는 그런 기회를 제가 가졌습니다. 그때 강사로 함께 오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희 지역에서 가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캐피테리아에서 같이 식사를 하는 중에 그분과 교제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당시 교회가 참 어려웠는데 같은 지역에 있다 보니까 우리 교회 사정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힘내십시오.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간증을 제게 주셨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도전이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분이 장애인 사역을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장애 사역을 하게 된 계기를 이렇게 소개해 주셨어요. 조금 늦게 딸을 낳았는데 염색체 이상으로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딸을 갖게 됐어요. 사실은 태중에 있을 때 이 사실을 이미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딸을 낳게 되면 평생 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딸을 낳았어요. 왜냐하면 장애를 가지고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딸의 이름을 조이, 기쁨이라고 지었어요.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조이 장애 선교 센터를 만드시고 목사님 자신도 장애 선교라고 하는 아직은 아무도 가지 아니하는 미개척 분야인 장애 신학에 대한 논문으로 PhD를 받으시고 그 후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장애자들을 위해 강의도 하시고 소중한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장애가 가시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축복이었다는 것이 그분 간증의 핵심이었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아픔을 아픔이라 말하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소중한 사역의 몫으로 품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도전이 되었는지. 오늘 여러분에게도 가시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픔이라고 느끼게 되면 여러분 자신이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픔이 아니라 축복의 기회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 싶은 목적이 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가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여러분 나가게 되면 가시가 여러분을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고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장미꽃의 아름다움은 찾지 마시고 가시의 소중함도 발견하셔서 더 값진 일을 이루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시를 안고도 기뻐하려면 은혜의 충분함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8절을 보시면 바울이 가시를 안고 기도한 사실이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간구했다는 이 표현이 원문을 보시게 되면 begging했다, 간청했다 그런 뜻이에요. He begged three times, 세 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간청한 것이요. 제발 제발 좀 이 가시가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왜 이와 같이 하나님께 간청했을까요? 너무 아프니까. 여기 사실 솔직한 바울의 인간적인 면모가 나타나 있습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해야 되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씩이나 간청을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나요? 9절 상반부를 보십시오. 나에게 이르시기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쉽게 표현하면 이런 뜻입니다. 바울의 기도를 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중요한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흔히 기도했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응답받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No도 엄연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나에게 유익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 바울의 경우는 왜 하나님이 이와 같은 간절한 간청을 노했을까요? 이유는 내 은혜가 이미 너에게 족하기 때문이다. 네가 받은 은혜가 충분하다 그런 뜻이에요. 사실 바울은 자신의 육체에 주어진 가시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한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요, 사실은 가시를 삼키고도 남을 충분한 은혜를 하나님이 이미 그에게 부어주셨어요. 바로 그 은혜가 십자가를 통한 은혜예요. 예수님은 가시 정도가 아니라 대못으로 양손과 양발을 박히시고 벌거벗은 몸으로 갈보리 언덕에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주님의 은혜 행위 때문에 얻게 된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죄사함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영원한 천국의 소망 갖게 됐어요. 세상에 알지 못하는 기쁨과 평강 속에 살게 됐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먹이시고 고치시며 나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자가 되셨어요. 무엇보다 세상에서 가장 나를 사랑하시기에 어디를 가든 나와 함께하며 내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나와 함께 가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Isn't that enough?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시를 충분히 삼켜도 남을 만한 은혜를 이미 주셨어요.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 은혜를 받고도 이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주면 어떻게 할까요? 또 더 달라고 하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은혜가 충만하다고 하는 All Sufficient Grace, 여기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무엇을 주어도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주신 가시를 절대로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나에게 주어진 은혜가 충분하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라는 고백이 나와야지 가시도 넘어설 수가 있게 되고 고난의 과정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후한 그 카를로즈 오르티즈 목사님이 쓴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그 책 제목이 뭡니까? 더 바랄 것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것만큼 극명한 신앙 고백이 어디 있겠어요? 더 바랄 것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 때문에 받은 은혜가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누구도 막아설 수가 없어요. 어떠한 가시나 어떠한 고난도 그 앞길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인식했기 때문에 무슨 고난을 당하든 어떤 빼앗김을 당하든 어떤 아픔을 경험하든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주의 영광 위에 달려가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어려운 가정의 삶에도 이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해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가시 맞아도 넘어서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여러분 가정이 가시를 안고도 기뻐하려면 1차적으로는 가시가 얼마나 유익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가시는 나를 깨우고 하나님 보좌로 나를 이끌고 내가 진짜 보아야 될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익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에게 주어진 은혜가 충분하다. 이미 다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어야지 우린 가시를 안고도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도 가시를 안고도 기뻐하려면 능력의 극대화를 누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최대치를 누릴 수 있어야지 여러분이 가시를 안고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에게는 가시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것이 육신을 향한 공격이든 마귀가 주는 영적인 공격이든 우리 힘만으로 그것을 견뎌내기에는 역부족이에요. 우리 가슴을 찌르는 가시가 생각보다 얼마나 아프고 강한지 아십니까? 우리의 능력만으로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른 능력이 필요한데 그 능력의 원천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봅니다. 다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 말의 뜻은요, 우리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퍼펙트하게 나타난다 그런 뜻이, 즉 나를 비우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 극대화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가시로 말미암은 연약함을 도리어 기뻐하고 그 연약함을 자랑하겠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 안에 주어진 놀라운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 내 안에 계속 머물면서 나에게 힘을 공급해 주려면 나를 비우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지만 역설적이긴 하지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면 낮추는 만큼, 우리를 비우는 비우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은 더 극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더 아름답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가시를 넘어서서 참된 차원의 승리를 이루기를 원한다면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강력한 임재와 능력을 구하고 주님이 내 마음 중심을 채워주시도록 간구하게 될 때 어떠한 가시, 어떠한 공격이 나를 찾아와도 우린 그걸 넘어서게 되고 그 누무에 있는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중보기도 축제 때 나누었던 어떤 목사님의 간증이긴 합니다만은 그분의 교회에서 유아 세례식을 마치고, 이걸 보면 아마 그 교회가 장로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저기 헌화식을 하죠. 유아 세례식을 마치고 자기 방으로 돌아왔더니 한 통의 편지가 목사님 문틈에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날 아기를 안고 왔던 부부 중에 하나가 보낸 감사 편지였습니다.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인류대학을 나온 엘리트이고 집안도 부유해서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자매님인데 한 가지 아픔이 있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아기를 갖지 못한 것입니다. 그녀의 몸에 주어진 각가지 질병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뭐 불면증, 조울증, 간질병, 심지어는 귀신이 들어서 벙어리가 되기도 하고 나중에 식물인간같이 되어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주어졌다고 합니다. 많은 병원을 다녔지만 나온 대답은 이것밖에 없어요.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병이다. 이 사실만 밝힐 뿐이지 어느 누구도 치유책을 내놓지 못했어요. 그러던 중에 어떤 분의 소개로 이분이 교회를 출석하게 됐습니다. 자, 교회만 출석하면 갑자기 모든 병이 떠나갈까요?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한꺼번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2년을 다녔는데, 3년을 다녔는데 별 차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 마지막으로 교회 전도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게 됐는데 그 자리에서 이런 선포를 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저주받은 인생인가 봅니다. 어차피 안 될 것이라면 차라리 자살하고 싶습니다. 내년에는 제가 살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들은 그 전도사님이 뭐 성령께서 어떤 계시를 주셨는지 이런 기가 막힌 답변을 그 자매에게 했다고 합니다. 자매님, 처음부터 저주받은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당신이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내년에는 당신의 팔에 아기를 안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34살은 죽음의 해가 아니라 축복의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조건을 제시를 했어요. 매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를 하십시오. 자, 이 말을 들은 그 자매님이 정말 매일 십자가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매일 하는 중에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가슴이 열리며 통곡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가슴속에 엉어리짓던 모든 죄악들이 터져나오면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다 주님 만난 건 아닌 거 아시죠? 정말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 자신을 발견해야지,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씻음 받아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임재하게 되고 예수님이 그 안에 내주하기 시작하면서 이분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토록 오랜 세월 괴롭혔던 질병이 떠나가고 정말 그 다음에 아기를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파워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이 파워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 능력까지 신 예수님 우리 안에 인드웰링 하시고 리자이드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가득 차서 이 능력을 행사하기를 원한다면 나를 비워내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붙잡는 믿음의 선포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악한 현실을 보고 절망합니다. 나의 무능력함 때문에 좌절하는 경우를 많이 보지만요, 나를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어진 여건을 보면 누구나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능력의 원천이신 예수를 바라보게 되면, 그 능력을 간과하게 되면, 그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일하기 시작하면 어떤 질병이든 어떤 어둠의 권세든 떠나가게 돼 있고 우리 심령이 정말 밝고 빛난 마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아직 주님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만나야지 그때부터 참 능력이 시작되어지고 참 생명이 시작되어지고 참 소망이 시작되어지고 가시 아니라 가시 할아버지가 나를 공격해도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마음에도 가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시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 자신은 알고 있죠. 견딜 수 없도록 아프게 찌르는 것이 가시입니다. 누가 우리의 가시를 뽑아낼 수 있을까요? 누가 우리의 아픈 마음을 치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손톱이나 몸이 박힌 가시는 바늘이나 집게로 끄집어내면 되지만 마음의 가시는 누가 뽑아줄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치유받기를 원하고 회복받기를 원하고 가시를 안고도 기뻐하며 창대함 속에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이 예수님 만나야 돼요. 우리 예수님 한 분밖에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치유하실 분은 없습니다. 이 아침 여러분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보좌를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의 보좌 앞에 나가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간구하십시오. 그분의 만지심과 치유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가시가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해주시고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이 가시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내가 되게 달라고 재혼신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예수님 만나지 못한 분이 혹시 계신다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초청하십시오. 날 위해 십자가 지신 그분은 여러분 만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치유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심령 속에 있는 모든 가시를 다 뽑아내고 참 평안 주기를 원하세요. 주저하지 말고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초청하고 예수님 만나서 참 기쁨의 삶 누릴 수 있도록 결단하며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1: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낱낱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미국의 대재벌이었던 하워드 휴즈는 세상이 꿈꾼 모든 것이 그의 손안에 있었다라고 할 정도로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죽음을 앞두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다고 말하며 자신이 죽을 때에 두 손을 관 밖으로 내어놓으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살았지만 결국에는 마지막 순간에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죽음 이후에는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요. 그것은 바로 천국과 지옥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좀 더 지혜롭게 생각하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 시민이 되는 길을 여러분들은 선택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 시민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제 웹페이지 상단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클릭하시면 그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0: BBN 한국어 방송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고귀한 사랑을 전합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2: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지성근 강사의 일상생활 속 부르심 제2부를 전해드립니다.
3: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이거죠. 사역으로서의 일상생활. 일상생활을 사역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예배하고 성경 보고 전도하는 것만 사역이 아니고 내가 하고 있는 공부도 하나님께 드린 예배라고 생각해요. 내가 회사에 들어가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커피 타고 복사기 굴리는 일이고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드린 예배라는 거죠. 여러분 로렌스 수사가 무슨 임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어디서 경험했습니까? 수도원에 밥 짓는 요리사로서, 밥 짓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상 생활을 소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요, 이웃을 섬기는 섬김으로서, 사역으로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이 일상 생활 사역의 관점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근데 이해는 되시는데 여러분들 눈은 살짝 감기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도와드리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제대로 된 일상생활 사역, 말하자면 일상생활과 사역이라는 것을 이렇게 결부시킬 때 여러 가지 변주법이 있었잖아요. 근데 제대로 된 변주법은 일상생활 자체를 사역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두 가지. 하나는 적극적인 것이고 하나는 부정적, 소극적인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제대로 일상생활 사역을 하려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복음 안에 일상생활을 사역으로 이해하는 관점이 들어있는데 그동안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해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 말뿐만 아니라 올요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책입니다. 윌리엄 딜이라는 한 회사의 CEO를 경험하고 또 이런 일상생활 사역 마켓플레이스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것을 하던 분인데요. 이분이 쓴 책이 올요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원래 원제는 Thank God It's Monday랍니다. Thank God It's Friday가 아니라 Thank God It's Monday. 휴일이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일상이어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제가 모임을 하나 만들었는데 TGIM이라는 모임입니다. 이거는 이제 의식화 교육 혹은 소그룹을 대체할 수 있는 모임인데 이런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한 45분 정도 모여가지고 청년이나 그룹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필요하시면 여기 있으니까 나중에 갖고 가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그 홈페이지에 다 열려 있습니다. 어쨌든 이 윌리엄 D. 월요일 기다리는 사람들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너무 많고 복음 이야기를 쭉 하다가 여기 보니까 복음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그걸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 평일의 삶을 즐거운 마음으로 살지 못하고 성도의 삶이 해방되지 못한 수치스러운 일이다라고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알려면 성경이 어디를 봐야 되나요? 복음서. 맞아요. 복음서를 보면서 복음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죠. 근데 진짜 복음이란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면 로마서를 공부해야 된다고 하죠. 로마서 공부를 해보신 분이 있나요? 로마서. 예. 네. 이번 방학 때 로마서 공부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로마서 한번 1장을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절, 2절부터 계속해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 보통 로마서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구절은 이 구절이죠. 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이고요. 또한 헬라인이고요. 특별히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 이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걸로 뒤집어진 사람이 누구예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자기의 자기의 공로로 구원받으려고 했던 그 사제의 삶에서 로마서를 공부하다가 여기서 부딪혔죠. 이게 소위 어려운 말로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나오죠. 그래서 이 이신칭의 복음으로 로마서를 대부분 이해합니다. 여기에 로마서 1장 17절에 로마서 전부가 다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로마서가 그렇게 기록됐다는 것이. 그래서 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어떻게 요약하느냐. 복음을 요약하면 로마서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죄를 범한 인간들이 어떻게 돼요? 그 결과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뭘 얻을 수 있어요?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 영생은 뭔가?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얻는 것 맞죠? 아멘? 복음은 죄인인 한 인간의 영혼이 구원을 얻는 것 맞죠? 아멘? 그래서 그 영혼이 구원을 얻는 것은 마침내 그 구원을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말하는 것 맞죠? 아멘? 이게 사실 뭐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그 구원과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이렇게 이해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나요?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죠? 복음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걸 하려면 한 사람이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영생을 얻어야 되는 것이지. 그죠? 그게 로마서가 쭉 이야기된 것이다. 그리고 그 결론은 벌써 로마서 1장부터 있다. 그런데 로마서를 제대로 읽으면요. 로마서 1장부터 쭉 이렇게 인간이 어떻게 인간 세계 전체가 어떻게 죄를 지었으며 그 죄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이라는 것이 작동하는지 그리고 잠깐 7장에서 약간 뭐 갈등하고 있는 한 인간의 모습을 그리다가 8장에 와서 이제 어떤 그 논지 하이라이트를 찍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이 논지 하이라이트를 보지 못해요. 보지 못하고 그냥 1장 17절, 16절의 관점에서 로마서를 다 읽어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하이라이트 어떤 건지 봅시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3절. 자, 로마서 8장 18절에서 23절 이 하이라이트 이 구절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들이 어떤 단어들이 있습니까? 예, 네, 피조물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이 인간 한 개인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리고 이 인간의 영혼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지에 기독교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게 복음의 내용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 인간의 형편으로서 시작했지만 이 하이라이트에 와서는 결국은 무엇이 구원을 경험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고 얘기하냐면 피조 세계 전부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데 관심이 있다. 이거 보니까 인간과 똑같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는데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어요. 인간이 죄에 빠진 것처럼 피조물도 이 인간들 때문에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이 종노릇한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해방과 자유를 피조세계가 바라고 있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한 인간의 구원의 관심을 넘어서서 피조세계 전체가 해방과 구속을 경험하는데 하나님 관심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그냥 간과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간과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 제가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영혼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뭐가 아멘이에요? 잘못 읽었는데. 뭘 잘못 읽었어요? 여기 곧 우리 영혼의 구속을 기다리는 내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읽어도 하나도 거리낌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왔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여기다가 뭘 씁니까? 몸의 구속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복음이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주는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복음은 우리의 몸의 구원의 문제와 관련된다고 했어요. 자, 지금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어쩌다가 졸다가 시차 적응을 못해가지고 여기 영혼의 구속을 써야 되는데 몸의 구속을 썼나요? 이 하이라이트를 받아서 10장 11장은 약간 격기로 가서 유대인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이후에 사실은 8장의 하이라이트를 받아서 12장에 어떻게 살 것인가의 윤리적인 문제를 이야기하잖아요. 네? 거기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거기 이거를 받아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사로

0: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독법도 뭔가 좀 잘못되고 있어요. 자, 여기 봅시다. 그동안 우리 한국에서 우리 영향을 미쳤던 신학은 이 소위 구속신학적인 강조를 가진 신학이었어요. 이 신학의 눈으로 로마서를 보니까 구원도 복음도 다 어디 누구의 구원 누구의 복음이에요. 우리 개인, 우리 개인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에 집착하고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마틴 루터의 관심이 그거였고 종교개혁 이후의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관심도 늘 내가 어떻게 이 죄인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게 하나님이 제일 관심인 것처럼 생각하고 부흥회 때마다 코스타 때마다 그런 것들을 다루어 왔겠죠.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 8장을 보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사실은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관심은 이 모든 세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단지 이 세상에서 우리를 떼어내서 우리 개인과 우리 개인의 영혼만 구원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뭘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피조물을 구원하려고, 피조세계를 구원하려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구원하려고 하시는 것이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 구속신학적인 입장에서 개인의 영혼의 구원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까 결국 우리는 3차원 세계, C 공간의 세계 속에서 결국 강조점을 가질 수밖에 없고 시간적으로는 주일, 공간적으로는 예배당 안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피조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몸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심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사실 여기에 갇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예배당뿐만 아니라 예배당 바깥에서 주일뿐만 아니라 나머지 6일에도 하나님의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 어떤 행위가 구속신학적인 이 개인 영혼 중심의 강조에서 중요합니까? 교회와 예배당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중요한 거죠. 그게 뭡니까? 찬양하고 소위 소위사역이라고 하는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상조신학의 입장으로 다시 균형을 이루게 될 때는 이 예배행위가 확장되는 거예요. 일터와 살림터 모든 것으로 이 모든 것이 확장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실 이 교회 강조 이 문제는 목요일 날 사실 제가 하는 강의가 이제 이런 일상생활 신학을 가능케 하는 교회가 어떤 게 미션을 출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 내용이 그거예요. 원래 교회는 이게 역동적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쪽 강조만 하면 어떻게 모임을 강조할 우리 한국 교회가 주일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모이게 하는 거예요. 큰 교회 대형 교회일수록 어떤 목사님은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할 것은 죄 짓는 일밖에 할 것이 없으니 교육자들에게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월요일도 교회 오게 하고 화요일도 교회 오고 수요일도 교회 와서 살도록 만들어라. 세상은 어떻게 가정은 어떻게? 왜 우리를 모이게 하느냐?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신 이유는 그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불러 모아서 어디로 보내시기 위해서?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보내시기 위해서.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는 중요한 건 여기이기 때문에 일로 다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창조신학으로 균형을 얻으면 교회는 흩어짐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을 제대로 깨닫는 것이 일상생활을 사역으로 이해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 일상을 이렇게 살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런데 왜 한국교회 속에서 일상을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느냐. 두 번째 약간 부정적인 측면을 보겠습니다. 제대로 된 일상생활 사역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뿌리 깊은 이원론을 극복해야 합니다. 이원론이 뭡니까? 일단 영혼과 육체가 있고 정신과 물질이 있고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다 다른 영혼과 정신은 고상한 것이고 육체와 물질은 비열하고 저열한 것이라는 생각이 이 영육 이원론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시절부터 그 씨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네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바울이 보낸 이 편지에 바울은 매우 분노하고 있습니다. 매우 업셋되어 있습니다. 그 업셋됐다는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옆에 사람들을 향해서 혹시 뭐 잘 모르는 사람들이면 좀 그렇긴 하겠지만
0: 옆에 사람들에게 믿음을 떠났지 이렇게 이야기해보세요. 믿음을 떠났지. 또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지 그렇게 이야기해보세요. 좋은 말입니까? 에? 당신은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어. 좋은 말입니까? 양심이 화인 맞은 놈. 좋은 말입니까? 그 다음에 외식하는 놈, 거짓말하는 자. 이거 하나하나만 하더라도 이게 보통 말이 아닌데 공동체에 있는 식구들에게 이런 말을 한다면. 근데 바울은 5중, 6중으로 막 화가 나가지고 예? 어떤 목사님이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지체가 밑에서 저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거 이러면 싸우자는 거죠. 예? 도대체 어떤 가르침이길래 이렇게 화가 나 있을까 이렇게. 근데 그 가르침은 너무 짧습니다. 3절 너무 짧아요. 뭐예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 왜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아야 돼요? 이게 다 뭐와 관련됐어요? 육신과 관련돼요. 물질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성경학자들은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는 이런 거짓 가르침은 유대적인 가르침에서 나올 수 있죠. 그죠? 구약의 율례에서 나온 것이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 근데 이제 이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라는 이 상황이 상황적 문화적 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김혜건 목사님이 자기 똑똑한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로마인 이야기 이런 걸 이야기하고 또 눈도 감고 이렇게 이야기를 위해서 나도 한번 따라해보라고. 사실 에베소를 지배하고 있던 이데올로기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르테미스라는 여신의 이데올로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서 목회하던 바울의 큰 일이 일어나요. 그거는 한번 사도행전 19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제 에베소에 와서 하는 사역들이 쭉 나타나는데 막 에베소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져서 19절에 보면 마술 행하던 사람들이 막 책을 태우고 막 그랬어요. 근데 23절에 보면 데모가 일어나거든요. 사도 바울이 행했던 이런 복음적인 일 때문에 데모가 일어나는데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가 나오죠. 아데미의 신상. 이게 이제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유방이 수십 개 달린 여신이에요. 아데미가. 유방이 수십 개 달렸다는 건 뭘 상징하죠? 다산을 상징해요. 다산. 그래서 이 에베소라는 이 소아시아 지역의 토착적인 신이 이 아데미 신인데 이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을 하게 되었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한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이 있는데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해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니 이는 그대들로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게 구호예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크다 이러면서 이제 막 데모가 막 일어나는 거죠. 이 여신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는 이 속에서 이제 사회 전체가 이 여신 이데올로기의 지배를 받는 거죠. 사제도 여자고. 근데 이제 이 아데미가 다산을 상징하는 토착신이면서 그리스 신화에서는 제우스가 레토라는 그 원래 자기 부인이 아닌 부인하고 이제 이게 간음을 해가지고 쌍둥이를 뵀는데 하나가 이제 아폴로고 그 나머지가 동생인 아르테미스인 거예요. 근데 이 레토를 못마땅하게 생각한 그 전처가 쌍둥이를 뵀으니까 너무 힘든 거고, 그 다음에 애기를 낳을 수 있는 장소를 막 방해해가지고 너무 이 난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인 아르테미스에게는 너는 처녀로 지내라. 너는 아이를 낳지 말라. 그렇게 유언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신화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토착적으로는 다산을 상징하니까 아이를 많이 가져야 되잖아.
1: 그런데 신화 속에서는 이건 처녀의 신, 임산부가 고통을 받을 때 화살을 쏴서 죽이는 신, 뭐 이런 신이에요. 아르테미스가. 그러니까 이게 복잡한 그런 신화 속에 있는 인물이 아데미를 섬기는 에베소, 아데미 이데올로기가 판을 친 에베소에서 교회가 생겼어요. 교회 안에도 이런 사상들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혼인을 금하고, 무슨 말입니까? 그럼 아데미 이데올로기가 거기 반영되고 있는 거예요. 아데미 이데올로기 반영되고. 여러분, 그, 저기 디모데서에 보면, 여인이 해산함으로 구원함에 이른다는 말 있죠. 들어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해산하지 않은 여인들은 구원받지 못한 여인들이죠. 맞습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아데미 이데올로기 생각해야 돼요. 아데미 이데올로기 속에는 그 저 지배적인 문화가 아이를 갖지 않는 문화예요. 그 신전에서는 엄청난 다산 행위, 행음이 벌어지는데 그 임신하면 그것들을 고고학적 발굴을 하면 다 낙태를 해가지고 유산을 시키고 아이를 낳지 않는 요즘 세대와 비슷한 문화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문화 속에서 거슬려서 아이를 낳는 것이에요. 그걸 통해서 믿는다는 증거가 되니까 여인은 해산함으로 구원을 함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이데올로기가 지배하고 있는 세계 속에서 혼인은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이 이원론적인 가르침이 생기게 된 것이죠. 자, 물질과 육체에 관한 태도는 이원론적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물질은 좋지 못한 것이다. 악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죠? 그래서 물질은 악하고 영혼은 선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에서 어떤 삶의 태도 윤리적인 입장이 나옵니까? 금욕주의, 금하는 것, 금욕주의가 나오는 거죠.
2: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은 말씀의 후반부를 계속해서 전해드리오니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신성한 도서관이라고 부르는데 꽤 합당한 말입니다. 비록 성경이 한 권의 책으로 생각되지만 그것은 66권의 개별 책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66권의 책이 한 가지 통일된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대주제는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과 예고를 담고 있으며 신약 성경은 이미 오신 구속자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표현하면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숨겨 있으시고 신약에서 드러나셨습니다. BBN 성경대학에서 준비한 초신자를 위한 입문과정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체계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기에 우리의 궁금증을 모두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마치고 나시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며 신앙인의 삶을 생각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주소는 bbnbi.org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그의 평생에 이른 아침 주님 앞에 주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놓았던 것입니다. 당신도 참으로 멋진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주님과 따로 떼어놓는 소중한 시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시간이 아침 시간이라면 더욱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세상 소리를 듣고 세상 것 보기 전에 이른 아침에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 당신의 생애를 풍요롭게 하고 풍성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BBN 오늘의 말씀 시간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 오늘의 말씀 이 시간에는 애틀랜타에 있는 꿈꾸는 자 한인 침례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손종문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강원대학교 물리학 교수로 계시면서 아주 신앙이 좋은 평신도 사역자인 차성도 교수란 분이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예배다운 예배보다는 건물 짓는 일에 더 많은 정열을 쏟고 있고 그 건물에 사람을 가득 채우려는 일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라고 한국교회의 잘못된 심각성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신학자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눈을 크게 뜨면 뜰수록 세상은 더 어둡고 암흑 속이다 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결코 만만한 시대가 아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저도 공감하고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향한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기가 결코 쉽지 않은 어려운 현실 시대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느 것이 진리고 누가 진짜 크리스천인지 분간하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600여 년 전 당대에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라는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던 바벨론 제국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야기예요. 그 나라를 다스리던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이 나라를 빼앗기게 되죠. 뭐 이미 우리가 아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나라를 잃으면 나라만 뺏기는 것이 아니라 다 뺏기잖아요. 재산 뺏기죠. 자유 뺏기죠. 내 생각과 내 행동조차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빼앗기죠. 그렇죠? 무엇 하나 내 것이 없는 시대 속에서 살아갑니다. 더더군다나 일반인들은 뭐 그냥 그럭저럭 살아간다고 할지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신앙을 지키지 못하도록 심한 핍박과 방해가 있어서 더 살기가 어려워지게 되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예외 없이 유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자유를 빼앗았고요. 민족성을 빼앗았고요. 신앙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안 죽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죽입니까?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예, 절하지 않겠다라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 즉시입니다. 그 자리에서 잡아서 그냥 뜨거운 용광로, 여기서 말하는 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뜨거운 용광로가 아니라 그 용광로보다 무려 7배나 더 뜨거운 불 속에 태워 죽이겠다라는 법이 내려지고 맙니다. 어렵죠. 금신상에 절을 해야만 살고, 엄중한 어명이 내려진 시대적인 상황,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온 나라가 철저하게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시대, 환경, 예, 그 속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내 가족이 살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믿고 섬겨야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 내려야 할 결정은 무엇입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절하는 것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에 타협해야 되고 현실과 적당하게 협상해야만 살 수 있는 이런 상황. 다시 말씀드리지만 불신자들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문제가 안 되고 그래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잖아요. 절대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생명보다 귀한 이 인생의 소중한 기로에 서게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어명이 내리니까 7절에 보니까 결국은 모든 사람이 절을 하게 되고 타협하게 되고 우상 앞에 나오게 되고 말았어요. 신앙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도 우선은 살고 보자, 이 위기만 넘겨보자, 이런 인본주의적인 타협을 해버린 많은 사람들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타협했지만 오직 다니엘과 사드락과 미삭과 아벳느고라는 청년 네 명만은 절하지 않습니다. 왜? 지금의 안전과 위기 모면을 위한 생각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절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내 생명이 끊어지더라도 하나님 외에 그 어느 우상에게 절할 수 없고 그 어느 위협과 방해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멋진 신앙을 보여준 이 네 청년, 우리가 한번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갖고 살았으면 어떻겠나라는 소원하는 마음도 가져보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꼭 진지하게 생각하고 짚고 넘어갈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런 상황과 우리 시대가 비교를 해보자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이 무엇입니까? 왜 점점 세상이 타락하고 혼란스러워집니까?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심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희생, 헌신 없어요. 그저 주일 예배 한번 드리는 걸 가지고 신앙 생활했다고 말도 안 되는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이런 비신앙적인 모습들, 뭐 이 교회 싫으면 아 저 교회로 옮기면 된다라는 이 무책임, 왜 그럴까? 왜 이런 현상들이 생길까? 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이것,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류 최대의 비극이고 최대로 큰 죄악이고 최대의 큰 인간에게 불행이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돈 없는 거 그거 비극 아닙니다. 남보다 못한 형편에 있는 거 그거 비극 아니에요. 한 끼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북한 주민들이나 아프리카 사람들, 물론 생활의 어려움들이 있지만 결정적 비극은 그게 비극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비극인가? 환경과 타협하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일들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보다는 돈, 명예와 출세가 쾌락과 즐거움이 더 우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만들어버리는 사단이 만든 그 현실 앞에, 상황 앞에서 영적 시야가 가려져서 장님 아닌 장님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바로 비극이고 불행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인정하실 거예요. 그래서 21세기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이런 모습과 국법으로 만든 이 엄청난 현실 앞에서도 절대로 굴하지 않고
않았던 네 명의 청년들의 모습

모습을 한번 비교 아닌 비교를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오늘 한번 진지하고 심각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이런 생각해봐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까 한번 상상해보자고요. 자, 지금 여러분 마음속으로 상상해보세요. 내가 그쪽 그 지금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금신상 앞에 절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럴 쪽으로 한번 우리가 들어가 보자고요. 시간을 초월해서 한번 그때 바벨론 시대로 한번 가보자고요. 여러분 생각 속에 지금 딴 생각하지 말고 가봐요. 바벨론으로 가보자니까 같이 지금. 목사님 뭘 그건 그 시대 일인데 뭘 그렇게 굳이 어렵고 힘들게 그런 상상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럴까요 정말? 이런 일은 이 시대에만 성경에만 있는 일일까요? 아니죠. 이런 사례가 이런 일들은요 시대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있어 왔어요. 일본의 침략으로 나라를 빼앗긴 우리 조선이 이름과 성과 민족까지 다 빼앗겼고요. 그것뿐입니까? 일본 천황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 모두 죽이겠다는 법이 내려졌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살기 위해서 신사 참배하며 절을 했던 민족적 치욕스러운 불명예스러운 역사가 한 예고요. 개인적인 자존심도 5천년 단일 민족의 긍지도 다 버리고 오직 구차한 생명을 조금 연장해보려고 사람들은 죽음 앞에 일본인들이 만들어놓은 천황폐화를 신으로 생각하고 절을 하는 이런 잘못이 우리 한국의 오명으로 남고 있지 않습니까? 공산치하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부인하면 살고 인정하면 죽게 되는 상황. 그래서 총과 칼 앞에 맥없이 무너졌던 많은 목사들과 성도들이 보여준 또 다른 한국 교회의 치욕스러운 과거가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 남아있고요. 그러나 이건 지난 역사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21세기 이 지금에도 이런 상황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인류 최대의 과학과 문명을 자랑하는 그래서 사람의 그 속에서 사람의 생각과 관심을 뺏어가는 일들은요 2600년 전이나 또 1900년 초에 일제시대 공산치의 시대나 조금도 다름없이 우리에게도 다가오는 직접적인 현실이다라고 말하고 싶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떨까? 느부갓네살이 살고 있던 이 시대보다 한결 더 좋을까? 일제시대보다 또 공산정권 시대보다 더 좋을까? 아니죠. 답은 아니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이 시대 역시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때 시대보다 지난 과거보다 한결 더 어렵고 힘든 게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을까? 제가 정치도 모르고 시사평론가도 아니라서 어떻게 내가 시대를 평가할 수 있겠냐마는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한마디로 그 어느 시대보다도 한결 더 많은 우상들이 만연한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30m보다 더 넓고 3m보다 더 넓고 큰 우상들이 우리 생활 주변에 얼마든지 가득한 세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무엇이 우상인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무엇이 우상이고 어떤 것들이 내가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신앙에 방해가 되고 있는 것일까? 많죠. 이제는요 돌이나 금이나 어떤 목상이나 이런 걸 만든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참 다양한 종류의 우상이 있잖아요. 출세와 성공이 우상입니다. 지식이 우상이고요. 성공지향주의가 우상이 되었습니다. 최첨단의 과학이 우상이고 문화가 우상이 되고 말았어요. 젊은이들요 연예인 되는 것이 우상이에요. 중학생들한테 질문했대요. 너 커서 뭐가 될래? 95%가 연예인 되겠대요. 가수 되고 탤런트 되겠대요.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예. 예배를 건너뛰는 것에 대한 죄책감 사라졌고요. 교회와 멀어지는 것에 대한 찔림이 없어져 버렸어요. 손에 쥐고 있는 이 스마트폰이 우상이 된 사람들 참 많고요. 전화기가 없으면 불안 증세를 보이거나 식욕 감퇴가 올 정도로 그 스마트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것뿐인 건가요?
음악과 세상 노래 또한 우상이 되고 말았잖아요. 뭐 일이 일일이 헤아릴 수도 없는 만연한 우상들 속에서 자유주의 신앙으로 편하고 쉽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든 형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한심한 내 모습을 우리가 좀 돌아볼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희생하지 않아도 헌신하지 않아도 그냥 됐지, 이런 자기 만족에 빠져있는 이것도 잘못된 거고요.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니까 음악 얘기를 한번 해보죠. 하나 예를 들어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요즘에 뭐 도저히 이해도 안 되는 젊은이들이 자주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가 랩이라는 게 있습니다. 랩이라는 뮤직이 인기라고 하는데, 우리가 뭐 30, 40년 전만 해도 우리가 부른 노래들은 템포가 대부분 느리잖아요. 느리죠? 그리고 가사도 다 알아들을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가사들은 참 마음을 찡하게 하고, 그렇죠? 비록 유행가 가사이긴 하지만 그래도 애환을 달래는 가사들, 노래들, 향수를 달래는 노래들, 슬플 때, 괴로울 때, 즐거울 때 부르는 노래들을 불러가면서 우리가 음악에 취했던 적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말이에요. 그렇죠?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 있나요? 참 이런 가사 보면요, 철학적이면서도, 그죠? 인생을 알 수 있는 노래 가사들이었는데, 그런데 도대체 요즘 노래는 한마디를 못 알아듣겠어요. 얼마나 빨리 부르는지.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런 빠른 노래들이 청년들에 빠져들어가고 있고 우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심각한 게, 그 노래 가사들의 90% 이상이 공공연하게 사단을 숭배하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하나 제가 소개를 할게요. 넥스트라는 팀이 있습니다. 한국 가수 중에. 그 멤버 중에 하나가 작년에 고인이 된 신해철이라는 가수가 부르는 가사를 보면 그 노래는 이렇습니다. 제목이 머니, 돈. 제목이. 제가 랩을 못해서 가사만 불러드릴게요.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온 세상에서 이제 너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어. 수많은 사람들이 너의 노예가 되기를 원하지. 때론 키스처럼 달콤한 꿈을 만들지만 때론 독약처럼 쓰디쓴 절망을 만들고 사람보다 위에 있고 종교보다 강하다. 겉으로는 아니라고 말을 하지만 약한 자는 밟아 죽인다. 강한 자에게는 편한 돈. 경배하라 그 이름 돈. 돈이 사람보다 귀하고 영혼보다 귀한 것이라고 긴 머리를 막 흔들면서, 이거 뭐 헤드뱅이라고 그래요. 헤드뱅뱅이라고 하면서 이 가사가, 이 노래를 부른 가수, 이것뿐이 아니에요. 참 많아. 다른 곡에는요, 번쩍거리는 교회에는 천국행 엘리베이터가 있다. 들어가고 싶은가? 입장료는 선불이다. 돈 없으면 천국에도 못 들어간다. 그리고 마지막에 영어로 TV is my king, money is my god. 이런 노래들을 그냥 불러요. 쉽게. 영혼을 죽이는 이런 가사들이 젊은이들의 우상이 되어 쉽게 따라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것뿐이 아니에요. 지금 미국의 난다 긴다 하는 가수들이 부르는 가사, 노래 가사 속에 보면요, 레이디 가가라든지 뭐 마돈나라든지 이런 사람은 모르겠어요. 감히 이런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우리 종교계에서는 사단에게 쓰임받는 자들이다, 이렇게 공공연하게들 알고 얘기를 하는데, 어린 사람들, 젊은 사람들 뿐입니까? 중년이 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한탕주의에 빠져있죠. 그래서 도박을 합니다. 증권을 합니다. 경마를 합니다. 복권 삽니다. 특별히 조지아 복권 열풍이잖아요. 복권을 사갖고서는 어떻게 1억 천금을 누려보려고, 부동산에 투기도 하고요. 자녀들 볼 생각 안 합니다. 건강 생각 안 합니다. 오직 돈이 최고다라 생각해서 투잡들이 잡 뛰어가면서 살기는 열심히 살아가는 거고요. 자존심이 우상이 되어 이 세상에는 내가 최고야라는 자도취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허다하고 말이에요. 심지어 창조주 하나님조차도 우상화 시켜서 또 다른 많은 우상들, 또 다른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여기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고요. 실제로 결국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모든 것이 교묘한 사단의 유혹에 이용당하고 있는 것도 모른 채 하나부터 열까지 백까지 다 우상화되고 말았어요.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기 힘들 정도로 보편화되어 버렸고 일반화되어 버렸어요. 정치, 경제, 사회, 음악이나 예술, 가정, 나아가 이 교회까지 하다못해 예배 드리고 있다는 어느 사람들의 모습까지도 모두가 다 교회 안에서까지도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아무렇지 않게 침투하고 있고 보여지고 있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죠. 로마서 13장 3장에 보니까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다 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다 보니까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믿고 따라갑니다. 예. 정말 돈이 내 영혼을 살립니까? 명예 성공 출세가 내 영혼을 살립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수도 없이 말하고 있건만 이런 것들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는가? 로마서 1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예. 이 내 어리석은 생각이 하나님을 우상화시켜버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보다도 세상 향락과 즐거움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 돈과 명예와 성공과 출세에 더 큰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나타나는 시대적 현상. 자, 그렇다면 이걸 생각해보죠. 정말 바벨론 그 시대보다 일제시대 공산주의 시대보다 예, 프랑스나 영국이 독일에 침공받았을 때에 있던 그때 시대보다 어디가 어려울 것 같습니까? 예, 그래도 그때 당시는요 순교자들이 나타났어요. 근데 오늘날 순교자가 없잖아요. 순교자가 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지에 가서 순교당할 일은 없지만 생활 속에서 순교자가 되자고요. 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생활 속에서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 이외에 어떤 것을 사랑하거나 신뢰하는 모든 것을 다 우상이다 라고 단정을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천사를, 하나님보다 물질을, 하나님보다 세상의 명예에 더 우선으로 두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입니다. 욕심, 탐심도 우상이고요. 자기 자신만을 너무 사랑하는 것도 우상이고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조차도 교회 본연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상화시키는 일부 잘못된 교회의 모습에 의해서 세상 기관처럼 운영되어져 가고 있는 이것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기관이 되고 말았어요. 성스러운 교회 직분이 돈으로 사고파는 매매가 되고 있고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온갖 세상 과목들을 교회에서 가르치면서 사설 학교로 둔갑을 해버렸어요. 정작 해야만 하는 구원에 대해서 교회가 입을 다물어 버렸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보혈 부활하신 이건 1년에 1차례씩 그냥 형식적으로 설교할 뿐 내용이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렇죠? 복음이 빠진 상태 말씀의 삶에 적용시키는 부분들이 제외된 상태에서 오히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부분들을 더 많이 설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죄 짓지 마시고 늘 잘 살아야 됩니다. 행복하게 축복받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는 다 어디서든지 불교에서도 하고 뭐 어느 종교 어느 기관에서도 다 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들 아니잖아요. 이 거룩한 단상에서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해야 되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라. 나 자신이 누군지 바로 알아라. 정작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치지 않고 전해야 될 것을 전하지 않는 이런 현상들 다니엘 시대와 지금 시대 비교해 볼 때 오히려 지금이 더 어렵지 않은가. 그 시대도 보면요 제사장들이 타락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이 타락하고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신학교에서는 이제 보수주의보다는 자유주의, 세상에는 혼합 종교가 더 많아지고 있어요. 실제로 신학교에서 자유주의라는 명목으로 학교를 학생들에게 가르친다니까요. 그럼 그걸 배운 학생들이 나와서 무엇을 가르치겠냐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도 부족투성이요 고쳐야 될 것들 참 많지만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정신 차리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시대가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가 이 모양이니까 더 정신 차려야 되고 환경과 상황이 그러니까 내가 더욱더 근신 않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남들이 그러는데 나도 그래도 되지라는 자기 논리를 세우지 말고 세상이 그렇고 다들 그렇게 하는데 뭐 이 정도야 괜찮겠지 이 정도 뭐 이런 착각 이런 합리화시키지 말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이 시대에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누구든지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불매에 던져 넣으리라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눈에 보이는 위협, 압박 그런 가운데서 절대 굴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여러분과 저는 돈, 세상 즐거움, 영혼을 죽이는 음란과 음악과 스크린 속에 자기 중심에 빠져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는 일들 없었으면 좋겠어요.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세력 속에 감당하기 힘든 형편과 환경에 끌려가면서 어쩔 수 없어. 나도 어쩔 수 없이 이럴 수밖에 없었어. 타협하면서 절하면서 살아가지 말자라는 겁니다. 절한다는 말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떠난다는 말이잖아요. 세상과 타협하겠다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지금만 살면 되겠다라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무엇 뭐 때문에 구차한 생명 부지해보려고 조금 더 살아보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 버립니다. 그래서 얼마나 더 살까요? 얼마나 더 큰 축복 받겠습니까? 이런 상황과 현실은 이제 더 깊이 더 헤어날 수 없는 늪으로 빠지게 하는 세력들이 상황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이럴 때 보여야 할 자세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제가 다음 주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2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떤 자세로 어떤 행동을 보여야 하는가 정말 금신상에 절을 해야 하고 정말 세상과 타협을 해서 위기만 면하고 나중에 다시 회복해야지 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건가 내 가족과 내가 사는 방법이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이것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말씀의 결론으로 바라옵기는 이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속에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 딴 것도 아닙니다.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은 애틀랜타 꿈꾸는 자 한인 침례교회 손정문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메일이나 저희 웹사이트를 통해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BBN은 모든 상업성을 배제하고 순수한 청취자들의 후원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비영리 기독교 선교 방송입니다. 복음사에게 이 BBN을 후원해 주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방송 홈페이지에 있는 선교 후원을 통해서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난해 믿음으로 이렇게 후원하겠다고 작정하셨던 분들은 저희 BBN에서 고지서나 독촉장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BBN 한국어방송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해 주실 분들께서는 저희 BBN 한국어방송을 후원해 주신다는 것을 꼭 명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을 늘 감사하는 BBN 한국어방송입니다.

0: 천국 소망을 전해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2: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적은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을 체험하며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으로 그의 생명을 내어 걸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 죽도록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자, 그에게는 반드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믿되 온전히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온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3: 예수님의 생명수. 예수님의 생명수 이 시간에는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한세영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십니다. 세대와 세대를 넘어 민족과 민족을 넘어란 원대한 비전으로 꿈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목사님의 말씀 이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2: 늘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 가운데 변함없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가 모든 은혜를 다 깨달아 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모든 은혜를 우리가 다 깨닫는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은혜를 다 일일이 깨닫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못 깨달아도 나중에 깨닫는 그 은혜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가 다 깨닫는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영적 지각은 충분히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깨닫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와 믿지 못하는 자, 하나님이 구원의 은총을 주신 자와 구원의 은총을 받지 못한 자의 특별한 차이점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시편 116편 12절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시인이 말했는데요. 자, 이 시인의 고백을 보면은요, 시인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시는 수많은 은혜 가운데 겨우 몇 가지를 깨닫고도 이렇게 그것이 모든 은혜라고 말하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만 하더라도 능히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만큼의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또한 깨닫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계속해서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가 깨달은 은혜로 말미암아 그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 받은

그러므로 신앙의 열정이라는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하는 구원의 필수품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열정이라는 것은 왜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열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성에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러므로 우리가 열정이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열정으로 우리는 열정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열정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아는 자의 마땅한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도 큰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신앙의 열정이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세군의 118년의 역사상 개인으로서 가장 많은 기부금을 냈던 사람이 맥도날드 코퍼레이션의 창업주의 부인인 조앤 크럭이라는 사람인데요. 한꺼번에 무려 1120억을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죠. 그런데 어떻게 보통 돈이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다른 데 기부 안 하고 자기가 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이것을 구세군에 이렇게 기부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에게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렇게 기부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매년 크리스마스 때면 산타클로스 복장으로 구세군을 위해 모금하던 남편을 대신해서 돈을 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부부는 그와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평상시에 늘 열정을 가지고 남을 위해서 어떻게 재벌이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항상 낮은 자리에서 그렇게 헌신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남편 레이 크럭이라는 사람은 유명한 사람입니다. 원래는 종이컵 행상을 했었는데 그 종이컵 행상으로 모은 돈을 가지고 이제 그 패스트푸드점을 만들었죠. 그리고 나중에 맥도날드 부부가 만든 그 패스트푸드점을 인수해갖고 맥도날드 코퍼레이션을 만들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었던 사람이죠. 1955년에 맥도날드를 그 회사를 만들었는데 그때 그 나이가 52세밖에 안 됐다는 것입니다. 아니 52세면은 사실 많은 나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회사가 지금 어떻습니까? 300조 원이 넘습니다. 144개국에 매장들이 프랜차이즈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그 늦은 나이에 비즈니스를 시작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크게 성공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그의 열정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레이 크럭은 항상 그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업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박사학위가 아니라 열정이다. 음식을 직접 만들고 배달한 사람만이 회사의 중역이 될 수 있다. 열정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은 뭐냐? 뭐든지 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하는 비즈니스에도 열정을 잃어버리면요. 비즈니스가 성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잘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밥 먹고 밥 바로 먹기 위해서만 한다고 생각하면 다 지겹고 귀찮고 빨리 끝내고 싶고 일을 대충 하고 싶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일을 열심히 꼼꼼하게 잘 한다고 하더라도 성과가 없는 것이죠. 열정 있는 사람은 플러스 알파죠. 그것보다 더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능력도 중요하지만 열정은 능력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돈이 있어서 어마한 그 돈을 기부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물론 돈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돈이 있다고 다 그런 것은 아니지요. 바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열정이 있어야 무엇이든지 큰 일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교회를 잘하는 사람들의 보면은 전부가 다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기도도 열정이 있어야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예배도 열정이 있어야 열심히 예배할 수 있는 것이지요. 교회를 돌아보고 또 행사 때마다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 열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열정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에서 나타난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도 보면은 전부가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열정의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신앙의 위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정이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는가? 다 열정이 있었습니다. 야곱, 요셉, 모셉, 갈렙, 다윗, 다니엘, 바울, 예수님의 열두 제자 대표적인 사람들이라 할 수 있죠. 열정이 없어도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삼손이나 또 누구예요? 기도원. 이런 사람들이 열정이 없었죠. 사실은요. 그런데도 그러면 그들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평가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열정이 없어도 쓰임을 받지만 쓰임받고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는 거. 혹 쓰임받고도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 다윗은 시편 119편 139절에서 이런 말 했습니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열정이 삼켰다. 이 말은 다윗이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열정이 대단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들이 특히 여기서는 대적이라고 나왔는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때에 그것을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열정이 대단하면. 그래서 오늘날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누가 뭐라고 해서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자기 자신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열정이 그런 열정이 있기 때문에

저절로 열심을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다윗은 그와 같은 열정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시편 27편에서 더 놀라운 것은요, 그가 너무나도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전쟁 중에도 그는 오히려 태어나며 그래서 오직 한 가지 하나님만을 구하겠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은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라고 했는데요. 4절을 보면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그 무엇에 대한 열정보다도 항상 크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항상 무엇보다 커야 됩니다. 여러분이 취미생활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뭐 골프를 좋아해서 골프에 대한 열정을 가지는 것보다,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해서 자녀에 대한 열정을 가지는 것보다, 여러분이 낚시를 좋아해서 낚시에 대한 열정을 가지는 것보다 어떤 열정보다도 더 이것이 커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터 데이비스라는 사람은 말했습니다. 성공의 크기는 열망의 깊이에 좌우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누구든지 큰 열정이 없으면 크게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공의 크기는 반드시 사실은 열정의 크기와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가 무언가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만큼 그 일에 열정이 없기 때문일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열정이 없으면 그 모든 세상의 시험과 유혹을 어떻게 다 견뎌낼 수가 있습니까? 열정이 있으니까 뜨거운 열정으로 사실은 견뎌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도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말씀도 보는 것이고. 여러분이 말씀 보는 일, 기도하는 일이 쉬울 것 같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쉬울 것 같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언제나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안 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열정으로 승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다 지적한 것은 뭡니까? 열정이에요. 바로 열정.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건 열정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회개하지 않고는, 그래서 다시 회복되지 않으면은 촛대를 옮기겠다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무서워요. 다 무서운 줄 아는데 왜 안 하냐 이거예요. 왜? 서문학교회를 향해서도 말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어요.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열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열정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에서 그랬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죠. 이것이 바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요구하고 계시는 신앙의 필수적인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열정을 잃어버렸다면 다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더 심각한 문제는요, 우리가 신랑을 기다리던 열처녀 비유에서도 보면요, 이것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이 구원의 문제와 결부시키고 있는 것이죠.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만 구원받았습니다. 열정이 있어서, 신랑을 맞이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서 열심히 그렇게 되든지 말든지 하던 그런 사람만,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열정적으로 준비한 이 사람들은 신랑을 만나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열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비유, 두 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열심히 이윤을 남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 달란트를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지키기만 했던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말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열처녀 비유나 달란트 비유에서의 무서운 건 뭐냐, 공통점이 다 매우 극단적인 구원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열정이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열정이 없는 사람은 구원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교회를 갔다 왔다 갔다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느냐? 믿는 자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열매는 뭐냐? 열정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말했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변명입니까?
열정이 없는 사람들의 변명입니다. 오늘날도 교회를 다니면서 열정이 없는 사람들은 다 이런 말을 해요. 이런 종류의 말을 해요. 그러나 그래도 우리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신다는 것입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의 구원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열정이라는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하는 구원의 필수품이라는 것이, 신앙의 열정이라는 것은 왜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열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성에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러므로 우리가 열정이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열정으로 우리는 열정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을 보고 열정을 가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조직체를 사랑함으로 교회도 내가 태어나고 내가 잘하고 혹은 나에게 도움을 줬기 때문에 열정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열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열정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만을 위하는 열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또한 모든 사람과 교회와 봉사생활 가운데서도 건강한 열정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내가 열정이 있는다고 하면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건강한 열정이 아닌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정을 불태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 할 걸 둘을 하고도 세 개 하고도 세 개 하게 되고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많이 할 수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열정 때문에. 예,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행동은 예수님이 주 70년에 이 예루살렘이 곧 심판을 받을 것을 아시고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한 열정에서 비롯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수님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적어도 주후 30년 이후에 사역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30세 이후니까. 예, 그러면은 주후 70년에 디도 장군에서 로마로 3년 동안 전쟁을 치른 다음에 망했어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남았습니까? 30년도 안 남은 거예요. 그렇죠? 그걸 예수님이 다 아셨잖아요. 그래서 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언도 다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의 이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유월절이 다가와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만 하는 그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또 돈을 바꾸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성전에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소와 양과 비둘기는 제사에 필요한 재물이지만 그래서 사실 멀리서 오는 사람들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 특히 재물을 가지고 올 수 없으니까 거기 와서 사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또 성전세는 이번에 가보니까 쉐켈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는 세겔이라고 얘기하죠. 지금도 그 사람들이 화폐 다니는 쉐켈이에요. 세겔. 욕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예, 세겔입니다. 세겔. 세겔. 꼭 이 세겔 유대인의 화폐로 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편의를 위해서 환전을 해주려는 이런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당합니까? 정당하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이런 일을 보고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지금 나오시는 그 2부 예배 나오는 백인 집사님은, 예, 여러 교회를 다니다가 우리 교회를 오셨어요. 너무 많이 커머셜라이즈드 되어 있대요. 상업화되어 있대요, 교회가. 그래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과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이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고 정당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것이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성전은, 예배당은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제사드리는 일로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시고 있습니까? 15절을 보면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그리고 16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아주 분노하시고 그래서 폭력까지도 행사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주님은 그렇게 분노하시고 그들을 내쫓고 또 상을 엎으셨다는 것입니까?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은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분노하시며 그들을 내쫓고 상을 엎으신 이유는 뭐라는 것입니까? 분명 그들이 주의 전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개인의 구주라는 말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려 본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해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접이라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마음속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는 순간 우리들의 신분은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한 번도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보지 않으신 분이라면 왜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잠시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내 일생에 죄밖에 짓지 않았던 죄인입니다. 이 죄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 주신 이유가 바로 내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제 내가 알고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도 믿습니다. 이제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여오니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제 평생에 예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실천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0: 라디오 드라마 한국교회 순교사 제6화 예수의 작은 종 유계준 장로 원작 김효나 극본 권영배 연출 박광현 67번째
1: 조만식 장로님 거저 이거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김일선 목사가 주 목사님을 면회를 했다고 하는데 거저 이거 심상치가 않습니다.
2: 아이, 김일선 목사라면 노회장이 아닙니까?
1: 기르니까니 이상하다 하는 거이디요. 김일선, 거저고 김일선 목사가 누굽니까?
0: 김일선 목사는 친일계 목사로서 알만한 사람들은 그의 행적을 다 알고 있었다. 교회를 위한다는 이름으로 신사 참배를 가결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그를 추종하는 자들을 통해 입지를 견고히 하고 있었다. 그러나 평양은 아직 신사 참배 가결에 대해 회의적인 눈이 찬성하는 무리들보다 더 많았다.
1: 아니, 오케고 신사 참배를 찬성하고 기거의 앞에 그 머리를 숙이고 절을 하자는 사람이 주기철 목사님을 면회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건 무슨 속셈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2: 무슨 속셈이야 있겠습니까? 목사로서 그냥 찾아가 본 것이겠죠.
1: 그저 조장로님이래 몰라도 한참 모르시는구만이요. 기를 사람들입니까?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오케 기론자들이고 목사님을 면회할 수 있겠습니까? 틀림없이 우리 주기철 목사님을 음해하려는 수를 쓰고 있거디요.
3: 조장로님! 장로님!
2: 누가 왔습니다, 그려?
1: 내래 불렀습니다. 들어오시라요. 그래, 어떻게 됐습니까?
3: 저, 김일선 목사래 갔다고 합니다.
1: 가요? 언제요?
3: 경찰서에 들어간 다음 한 2시간쯤 지난 다음이라고 하디요.
1: 2시간이요? 이거 보시라요, 장로님. 2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집으로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슨 면회를 2시간씩이나 한답니까? 이거는 거저 틀림없이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 거이디요.
2: 아, 그러게 말입니다. 그렇게 오래 면회를 할 것 같지는 않은데.
1: 반대가시오. 이거 다 소집을 해야 돼.
2: 아, 뭘 말입니까?
1: 뭐이건 뭐입니까? 다 모여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야 돼 않겠습니까? 집사님?
3: 예, 장로님.
1: 가서고 다들 모여 교회에서 기도하자고 하라우요. 예. 목사님을 지킬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니 다 모여서 기도하자고 하라우요.
3: 예, 그리하겠습니다.
1: 이런 거고 쥐새끼 같은 놈들 감히 우리 목사님에게 수작을 부려?

0: 뭐라고요? 나보고 지금 나가라고 했습니까?
1: 그렇소, 석방이요.
0: 그래, 무슨 일로 이렇게 빨리 놔준다는 겁니까?
1: 당신을 놔주고 안 놔주고는 우리의 권한이요.
0: 아, 대체 무슨 권한을 어떻게 썼길래 이렇게 빨리 놔주는 겁니까? 네, 알고나 가야겠습니다. 저 혹시 김일선 목사가 나를 풀어주라 합디까?
1: 아니,
0: 만약에 김일선 목사가 나를 풀어주라고 해서 풀어주는 거라면 난 안 나갈 겁니다.
1: 뭐라? 안 나간다고?
0: 이봐요, 내가 김일선 같은 자가 와서 풀어주라고 해서 풀려난다고 내 나갈 사람 같습니까? 그렇다면 참으로 오해가 많습니다. 내 그럴 거라면 이렇게 오지도 않았습니다. 나 일 없습니다.
1: 뭐야? 안 나가겠다고? 이 자가
0: 거 바쁘신 것 같은데 다른 데 가서 알아보세요. 나 이곳에서 조용하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좋습니다. 기도 방해 말고 어서 가세요.
2: 뭐야? 안 나가겠다고?
1: 예, 그 아주 이상한 사람입니다. 남들은 나가게 해달라고 애원들인데 죽이치려는 자는 안 나간다고 하니 도대체
2: 이유가 무엇인가?
1: 김일선 목사가 개입된 석방이라면 반대한다는 겁니다.
2: 역시 주기철다군. 내가 마술을 만난 것 같다.
1: 어떻게 할까요? 그냥 놔둘까요? 아니면은
2: 무슨 소린가? 석방을 해야지. 우리가 그 자의 수에 놀아나서야 되겠는가? 가서 이렇게 말해라. 혐의를 발견하지 못해 석방을 시키는 것이라고.
3: 산정현 교회 식구들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기철 목사의 석방을 위해 기도했다. 그 중심엔 유계준 장로가 있었다.
4: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래 무사히 나오게 해주시라요. 고전 목자 없이 어떻게 교회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기르니까네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목사님을 무사히 보내주시라요. 하나님 아버지.
5: 이보라오, 우리 목사님이래 나오시갔디?
6: 기름, 우리래 오라 했는데 어케 안 오시갔나? 그런 염려 하지 말라고.
5: 그런데 내린 그저 그 계속 못 나오시면 어카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6: 기거이 믿음이 없어서 하는 거이디. 기도했으면 그냥 믿으라오. 어? 기거이 믿음이야. 알간?
5: 아이고, 아니 그런데 저기 올라오는 사람이래. 누구디? 아, 가만. 목사님 아니네.
6: 길에. 목사님.
5: 목사님.
6: 목사님. 님자는 목사님 오셨다고 알리라오. 목사님.

출연 정운석, 신세인, 우문희, 이명숙, 유재상, 성수경, 이윤정, 홍승표. 라디오 드라마 한국교회 순교사 제6화 예수의 작은 종 유계준 장로 67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참 찬양을 얻고 아파하던 영혼들이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면서

방송을 청취하시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셨습니까? 노아는 믿음과 의를 동시에 일컬음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적으로 무관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웃음이 있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주를 지으려고 120년간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노아가 살았던 세계와 같이 심히 부패하고 성적으로 난무한 세계입니다. 크리스찬들은 21세기에도 의를 전파라고 사명을 받은 특권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오늘 여러분 주위에 한국어 방송에서 준비한 아이텔 카드를 나누어 주시는 수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헌신된 삶입니다.

여러분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혹시 그 기준이 세상의 기준과 동일하지는 않는지요? 세상의 기준으로 본래 자신의 모습을 흐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참 가치가 아닌 표면적인 가치로 나 자신을 판단하게 만들며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주님의 기준은 본래 나를 찾게 합니다. 우리 삶의 사명을 깨닫게 하고 우리 각자의 가치를 인정하게 됩니다. 세상의 시선이 아닌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참모습을 찾게 되는 BBN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0: 부활의 생명을 전해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0: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3: 제26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 예수를 괴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미뇨가 날다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삼십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사대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쭤오되 주여 내니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이까.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리 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일라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에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속들과 함께 앉았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

0: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뜰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1: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목마른 사슴처럼 갈망할 때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성경은 간절히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은혜를 갈망하지 않으면 그날이 그날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은혜로 만족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당신의 영혼의 목자가 되셔서 맑은 물과 푸른 초장으로 당신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오늘 22절부터 보겠는데 그 전에 이런 일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루스도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곳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귀한 여인이었습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아니 그 귀신 들린 그런 여종을 하나 만나게 되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고쳐주었더니 웬걸요? 그 뒤에는 이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 가지고 돈을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요. 바울과 신라, 디모데 이런 이 팀을 잡아가지고 관가에 일로 바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수입이 끊어지게 되자 그냥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16장 22절로 24절 말씀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그랬습니다. 이들은 매를 맞고 또 입고 있던 옷은 갈기갈기 찢겨졌고 그리고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25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불행한 상황이었죠. 불안한 상황이었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으니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참 중요한 교훈을 받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늘이 안 보인다고 생각할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을 올려드리면 우리의 삶 속에도 뭐가 나타나겠어요? 기적이 나타난 거죠. 26절로 27절 말씀을 보죠. 이에 홀연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리는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그랬어요. 자, 잠시 빌립보 감옥의 간수들을 보십시다. 그는 죄인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지키는 거죠. 그는 자연적으로 만일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려졌다면 죄인들은 도망갔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는 죄인들이 도망간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처형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 서서 칼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감옥 속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영혼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바울에게 한 질문을 던지게 되고 그 질문으로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는데 한번 보세요. 16장 28절로 30절입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아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그럽니다. 그는 영생을 바라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자기는 잃어버린 자였음을 알게 되었던 거죠. 31절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입니다. 어떤 다른 것을 믿어도 안 되고 다른 길도 없습니다. 혹여 다른 길이 있다고 누군가가 말한다면 그건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종교다운 논 그건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을 어떻게 파괴하고 정죄하시겠냐고 뭐 아인슈타인의 말을 들어서 뭐 이런저런 말을 하고 광고 뭐 그 버스에 광고를 붙이고 뭐 그랬다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다 알게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만, 그래야만 구원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들 역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믿으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믿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거지, 한 사람만 믿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그 집안이, 아버지 어머니가 신앙생활 잘하니까 자식들은 당연히 천국 백성이 되어진다. 예, 그럴 은혜가 크지요. 축복이 수천 대까지 이룬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나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32절로 33절 말씀을 보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는 이 사람들에게 매질했던 간수였어요. 옥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그들의 매맞은 자리를 때린 사람인데 씻기고 있습니다. 변화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34절.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들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으로 자유롭게 되고 이제는 멋지게 그 기뻐하는 젊은 회심자들의 가정에 들어가게 된 이 모두가 하룻밤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35절로 36절입니다. 날이 새매 상관들이 아전을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이 말대로 바울에게 고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들은 그들이 바울에게 하는 행동이 불법적인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죄수들을 놓아주라는 명령과 그들을 성 밖으로 내보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반대했어요. 그는 그와 같은 상황 하에서 떠나지 않겠노라 말을 합니다. 37절 보실까요?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어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물론 바울이 그들의 무죄에 대한 공적인 인정을 요구한 이유는 그가 곧 떠나게 됨으로써 거기 빌립보에 남게 될 새로운 신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는데 매기 목사님도 그렇게 분명하게 주장하고 계시죠? 이게 참으로 옳은 거라고 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나만이 보호되고 나만이 복을 받고 나만이 뭐 좀 더 좋은 곳으로, 이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우리가,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개인에게 구원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38절로 40절을 읽음으로 16장을 마치도록 하죠. 아전들이 이 말로 상관들에게 고하니 저희가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아가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아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자, 이제 사도행전 17장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이 17장에서 우리는 바울과 함께 그의 2차 전도 여행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장에서 그가 세계 선교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기념비적인 유럽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던 거거든요. 그 시작하게 되었을 때도 우리는 그와 함께 했었어요.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결코 우수한 사람들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복음의 역사는 위대하게 진행되어져 갔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세상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그것들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때문인 것을 알게 하시려 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유럽으로 먼저 가게 하셨음에 대해서 감사드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맨 먼저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매를 맞고 옥에도 갇히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로 한 작은 교회가 그곳에 세워지게 되었죠. 우리가 그 교회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서신서를 나누게 될 때 공부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 교회가 어떤 다른 교회나 다른 믿는 자들의 모임보다도 사도 바울과 친밀했음을 그런 의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바울의 여행은 계속됩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기도를 따라서 뭐 가능하시다면요. 그러나 또 제가 이제 또 가면서 계속 설명을 드리고 이 땅은 어느 땅이다, 어느 지역에 있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말씀을 드릴 터이니까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같이 동참함으로 같은 심정으로 함께 나누시는 것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이 서쪽의 데살로니카와 베레아에 있는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계속 여행하고 있다는 것과 그 후에 남쪽의 아덴, 지금의 아테네죠. 거기까지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데살로니카는 그 선교 지역에 있어서 두 번째 중요한 장소가 되는 거니까요. 자, 17장 1절 말씀을 보죠.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카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우리가 전에 살펴본 대로 바울은 한 도시나 모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언제나 회당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 때문에 그는 그 도시에 헌신적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갖게 되어서 그들 중에 몇몇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믿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 중 몇은 믿게 되었던 거죠. 사실 그들 중에 대다수는 그를 거부했습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그 다음 단계로는 이방인에게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 중에 얼마가 또 믿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지역에는 한 교회가 서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또한 그 당시 교회 안에 유럽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게 된 이유이기도 하는 것이죠. 암비볼리는 아홉 개의 길이라고도 불리웠는데 그 이름은 그 도시가 전략적으로 그리고 상업적으로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성들은 오늘날처럼 사각형으로 지어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와 달리 이 암비볼리만은 둥그렇게 만들어져 있었던 거죠.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조차도 직선이 아닌 원형으로 되어져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 성은 로마의 여러 훌륭한 도시로 가운데 하나였던 비아 에크나티아라는 도로상에 있는 중요한 요충지이기도 했다고 그래요. 이 암비볼리가요. 그리고 이 길을 따라서 가게 되면 아드리아의 헬레스폰트 해협에까지 가게 되고 거기에 가보면 디라키움 그래서 약 한 805km 정도 거리가 된다고 그래요. 이것은 로마 군대가 주로 사용했던 도로였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또한 무역업자들이 여행을 했던 길이기도 했고요. 이제 이 유명한 길을 따라 데살로니카를 향해 몇몇의 선교사들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니아에 있는 이 에그나티안 도로상에 있는 또 다른 성이 있었는데 데살로니카는 에그나티안 도로에서 그러니까 그 도로에 아볼로니아로부터 서쪽으로 약 6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곳은 내륙 지방이었지만 항구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3개의 강들이 이곳으로부터 바다로 흘러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로서 아주 훌륭한 도시였습니다. 빌립 왕의 양자였던 카산더가 BC 315년경에 이 도시를 세우면서 알렉산더 대제와 이복 누이이기도 한 자기 아내 이름을 따서 데살로니카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곳은 따뜻한 봄 날씨가 유명해서인지 그 전에는 더마 혹은 데메라고 불렸는데 카산더는 알렉산더 대왕 수하의 장군들 중 하나였고 알렉산더 사후에는 그 지역의 통치권을 인계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시대에 그 도시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이어지는 2절과 3절 말씀을 보죠.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랬습니다. 바울은 평상시대로 회당을 제일 먼저 찾아가 설교를 했어요. 거기서 단지 세 번의 안식일밖에 지낼 수가 없었는데 이것은 그가 그곳에 머문 기간은 한 달도 안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되겠죠. 어쨌건 이렇게 제한된 시간 속에서 그는 그의 선교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길로 나오게 되고 지역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렇게 된 그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가르쳤다는 겁니다. 이 제한된 시간 속에서도 그는 성경의 모든 위대한 교리들을 그들에게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사도 바울이 쓴 최초의 서신서였던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그곳에서 한 달밖에는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일으켰다고 하는 귀한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의 메시지를 주의해 보겠습니다. 그는 열고 증명하였다. 즉 구약 성경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셨어야 했음을 증명했던 것입니다. 그는 구약에 예시된 대로 이것을 있어야 할 일임을 보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구약의 예언인 것을 말씀해 주었던 것이죠. 매기 성경 강의를 애청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베드로와 바울의 메시지에서 부활이 그들 메시지의 중심이었다고 하는 것을 잘 아시겠죠? 오늘날 우리는 종종 부활이 메시지의 중심이 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로 말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심지어 근본주의자들조차도 십자가의 죽음만을 너무 강조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죽으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에 대해 말하기를 그분께서는 영광 중에 계신데 교회만 그분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있다 라고 한 말이 참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 오른편에 계십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실제했던 그리스도의 죽음과 사흘 후에 있었던 그분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하고 나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일을 너무도 잘 감당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바로 여러분이 그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며 조화가 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는 보수주의 또는 자유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그 어떤 그룹도 철저히 그분에게로 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지 못할까요? 그것은 매 주일마다 진정한 부활절이, 진정한 부활의 메시지가 선포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주님께서는 주간 첫날에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은 설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광 중에 계신 그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교회는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너무도 소홀히 취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설교자들은 부활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선 뭐 학교라든가 뭐 이런 면에서 너무 강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신학교라든가 또 교회 정말 여러 그 하나님의 그 구속함을 입은 단체에서 계속해서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더 예수 그리스도가 더 강조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이 더 강조되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그것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사도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말이죠. 그것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 바울 전도 일행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은 이건 놀라운 겁니다. 그래도 부활은 신약 설교의 기초였어요. 저는 이 내용을 지금까지도 강조해왔지만 앞으로도 강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단지 세 안식일 동안에만 데살로니가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메시지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으니까요.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을 그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사건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0: 부활과 영생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0: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사물을 제대로 보려면 숲도 보고 나무도 보아야 합니다. 숲만 보고 나무만 보면 안 되겠죠. 또 나무만 보고 또 숲을 보지 못해도 안 되고, 그래서 사물을 볼 때는 숲도 볼 줄 알아야 되고 나무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공부할 때는 전체적인 내용도 잘 살펴야 되고 또 세부적인 내용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묵상하면서 그런 것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큰 내용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이제 큰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면 이제 5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는 이런 덕목들을 우리가 갖추어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그 내용만 보고 다른 내용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숲만 보고 나무를 보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에는 그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어떤 말씀들이 있는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1절 말씀을 보시면 이 글을 쓰는 분이 누구고 또 누구에게 썼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베드로 후서의 발신자, 베드로 후서의 기록자는 누구입니까? 사도 베드로지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사도로도 소개하지만 무엇으로 또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은 노예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될 그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노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도 노예 신분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누구의 노예라고 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베드로에게 너는 나의 노예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는 나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메시아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종이 되고 예수님의 노예가 되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인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사람은 무엇인가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무엇인가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요. 어떤 사람들은 돈이 그들의 주인입니다. 돈이 사람들을 움직여요. 돈이 신이냐, 돈이 하나님이냐, 돈 앞에 꾸벅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권세를 숭배하면서 살아갑니다. 권세 한번 잡아보려고, 권세 앞에 또 쩔쩔매면서, 권세가 좋은 걸 알고, 권세가 좋은 줄 알고, 그것이 최고인냐, 그것만 있으면 다 되는 것처럼 권세에 목을 메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죠. 또 어떤 사람들은 쾌락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쾌락, 그 쾌락을 추구하면서 한평생 보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식이 하나님이 되어 있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자식이 하나님이에요. 자식이라면 그냥 어쩔 줄을 모릅니다. 자식 말은 하나님 말씀보다 더 무섭게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상당히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돈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사람, 그런 사람이 저는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 후서의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1절 하반절에 보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이 베드로 후서의 수신자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들은 누구였는가 하면 베드로 전서 1장 1절에 나와 있는데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들이었습니다. 지금 방금 말한 이 지역은 오늘날 터키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후서의 수신자들은 누군가 하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 이 사람들이 베드로 후서의 수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수신자들의 폭이 한참 더 넓어졌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 후서의 수신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뭘 하나 놓치지 말고 보셔야 되는 거 하면 믿음은 받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믿음은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믿음은 갖는 거예요.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어떻게 한 자들? 받은 자들. 그러니까 믿음은 받는 거예요. 스스로 가지려고 해서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셔야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셔야 우리가 믿음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특별히 더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그거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믿게 된 거, 이거 여러분 보통 큰 은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그렇게 들려줘도 안 믿잖아요. 우리보다 그분들이 머리가 나빠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입은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또 1절에 보시면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말은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 하나님과 그리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제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이런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과 구주 곧 예수 그리스도. 제가 비슷한 말을 했는데 사실 자세히 보면은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정확한 의미를 알려면 이제 헬라어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데 헬라어 성경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였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과 구주 곧 예수 그리스도 그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구주가 되시는 분이다 그러한 뜻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증인들 있죠. 이 기독교 계통의 이단들 중에 이제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그 이단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성경을 믿어요. 성경 안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문제는 뭔가 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게 그 사람들의 문제예요. 그 사람들은 성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잘 보면 분명히 있습니다. 1장 1절에도 여기도 우리 하나님과 구주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또 그 외에도 많은 곳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14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 곧 하나님으로 또 소개하고 있죠. 혹시 여호와의 증인이 여러분들에게 접근해서 여러분들을 전도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잘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 스스로도 그것을 말씀하셨고 우리 성경이 증언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이제 2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2절. 자,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2절 내용은 이제 축복을 기원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쓰면서 그 편지를 받을 사람들에게 먼저 축복을 기원하는 내용이에요. 그 축복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보다 더 좋은 것은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글을 쓸 때 항상 그 인사를 했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제 이런 인사를 했는데,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조금 다르게 인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인사를 했어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가 아니라 더욱 많을지어다. 더욱 많을지어다.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어떻게 하면 더 많아지는 줄 아십니까? 2절 말씀 앞부분에 그 답을 보여주고 있어요. 2절에 보시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더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우리에게 더 커진다, 더 많아진다,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운 분이라는 것을 잘 아는 사람과 잘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것은 같을 수가 없겠죠. 하나님이 은혜로운 분이라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에 확 와닿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는 사람, 하나님에서 잘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렇게 많이 베풀어 주시고 보여주시는데도 잘 모릅니다. 마음에 와닿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평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정말 좋은 분이고 늘 나와 함께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인 것을 잘 알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내 마음속에서 아주 강하게 역사를 하는데, 이제 그런 것을 잘 모르면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는데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잘 알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더욱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잘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공부하면 됩니다. 이 성경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책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더 많이 읽어야 되고, 더 깊이 읽어야 되고, 더 많이 묵상해야 되고, 더 많이 공부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알면 많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도 우리 삶 가운데 더 크게 와닿는다 하는 것이죠. 자, 3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자, 3절에는 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말하는 생명은 우리의 육신적인 생명도 물론 포함하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건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게 될 경건한 삶을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생명과 경건을 무엇으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 앞부분을 보시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그는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의 신기한 능력은 뭐 놀라운 능력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 신기한 능력은 신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divine power, 신적인 능력,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0: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경건한 삶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또 3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는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도 주셨고 경건한 삶도 허락해 주셨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 후서를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면 베드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아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했죠.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그렇게 말을 했고 3절에서도 여기 보시면 또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본문 그 다음 절인 1장 8절에도 보시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서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 우리 베드로서 3장 18절에도 보시면 또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계속 뭘 강조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신앙생활은 곧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 알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해도 절대로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예수님 믿을 때보다는 10년 뒤에는 우리가 훨씬 더 예수님을 많이 알게 될 것이고 또 한 20년, 30년 뒤에는 우리 주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에서 조금 더 많이 알게 되겠죠.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잘 알려면 성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결국 성경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4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사제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해 주신 목적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근데 4절에 보니까 약속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약속이라는 단어를 두 번 쓰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약속은 3절에서 말하고 있는 생명과 경건에 대한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대한 약속을 해주신 목적이 뭐냐? 4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대한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 살도록 하도록 또 신성한 성품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도록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과연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으로 죄짓는 일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자, 5절부터 7절까지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것들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7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에 더해야 할 성품들 7가지를 여기 소개해 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덕입니다. 덕.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이제 믿음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죠. 그 믿음 위에 우리가 뭘 쌓아 올려야 되는가 하면 첫 번째는 덕을 쌓아 올려야 됩니다. 덕이 있어야 됩니다. 덕이 뭘까요? 덕. 덕은 우리가 뭐 흔히 쓰는 말이에요. 저 사람은 참 덕이 있다. 뭐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 말을 설명하라면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덕이 뭔진 대충은 알아요. 덕 있는 사람, 덕 없는 사람 금방 알아요. 근데 덕이 뭐냐 설명해보라면 진짜 어려운데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덕적, 윤리적 이상을 실현해 나가는 인격적 능력. 좀 도움이 되십니까? 저는 전혀 도움이 안 돼. 더 어려운 것 같아. 영어 성경에 보니까 오히려 더 쉽게 번역을 해놨어요. 영어 성경 NIV 성경에는 goodness, good은 좋다는 거죠? goodness, 선함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리고 NASB 영어 성경에서는 moral excellence, 도덕적 우월함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덕이 뭔가 하면 선한 것, 쉽게 말해서 선한 것, 그리고 도덕적으로 우월한 것, 그것이 덕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선하게 살아야죠. 그리고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탁월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덕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선한 분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도 선하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성품은 지식이에요. 지식.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세상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사람은 더 선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높은 차원의 그 인격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도 더 우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지식을 우리 믿음 위에 더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절제예요. 지식의 절제를 또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절제라는 것은 자신을 다스리는 능력이죠. 영어 성경에서는 self-control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사람이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면, 절제하지 못하면 죄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쉽게 허물어집니다. 잠언 25장 28절을 보시면 절제하지 못한 사람의 그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무방비 상태에 놓인다 그 말이죠. 성에는 성벽이 딱 바로 서 있어야 되는데 성벽이 없으면 어떻게 했어요? 적군이 쳐들어오면 그냥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죄의 유혹이 오면 금방 무너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제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창세기 4장 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저도 늘 이 마음을 품고 삽니다. 이 말씀을 제가 마음에 품고 삽니다. 제게도 죄에 대한 유혹이 늘 있어요. 그런데 죄가 저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노력을 하는 거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절제해야지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절제를 잘해야 됩니다. 절제를 정말 잘해야 돼요. 절제하지 못하면 무너지게 돼요. 죄의 유혹 앞에 그냥 속절없이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로 믿음에 우리가 또 무엇을 더해야 되는가 하면 인내입니다. 인내. 인내라는 것은 사람에 대해서 인내하는 것도 인내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힘든 상황에 대해서 인내하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은 힘든 상황에 처하면 자기 통제력을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이제 막 먹습니다. 먹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먹는다고 해서 사실 뭐 스트레스가 얼마나 해결이 되고 어려운 힘든 상황이 얼마나 풀려나가겠어요? 그런데도 일단 먹는 것으로 이제 해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이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면 자기 통제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먹는 걸로 스트레스 풀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조절하다가도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먹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술로 또 스트레스를 풀려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그것도 아무나 그런 게 아니에요.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평상시에는 이 통제가 돼요. 근데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면 통제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좋아하는 술 막 마시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쾌락을 또 탐닉합니다. 그것도 아무나 그런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도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근데 스트레스를 받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다 보면 통제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쾌락을 더 탐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지느냐? 그렇지가 않지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내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힘든 상황이 있어도 참아야죠.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의 믿음에 더해야 할 것은 경건입니다. 경건. 경건은 세속적이지 않은 것, 하나님을 닮은 것, 이것이 이제 경건인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은 괜찮아 보여요. 경건해 보여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돼요. 모양만 갖춰서는 안 되고 실제적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형제 우애입니다. 형제 우애는 헬라어 성경으로 보시면 어떤 단어로 나오는가 하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단어예요. 헬라어 성경에는 이 형제 우애가 필라델피아예요. 필라델피아. 미국에 필라델피아 도시가 있죠? 그 필라델피아가 헬라어로 형제 사랑, 형제 우애라는 뜻입니다. 필리아라는 단어하고 아델포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되어서 필라델피아가 됐어요. 필리아는 우애, 사랑 이런 뜻이고 아델포스는 형제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그래서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제 이 형제 우애가 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 간에 다투고 싸우는 이유는 뭐냐? 형제 우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형제 사랑을 실천해야죠.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보시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늘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은 헬라어 성경에 아가페로 되어 있습니다. 아가페. 앞에서 말한 형제 우애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 어떻게 다르냐? 형제 우애, 필라델피아는 동질성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라면 아가페는 모든 것을 초월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나와 같지 않아도 사랑하는 거예요. 나와 달라도 사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 아가페 사랑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도 이런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형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도 사랑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사랑하고 나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 싫어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이런 사랑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는 거죠. 그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곱 가지 덕목을 말씀드렸어요. 이 일곱 가지 덕목이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신성한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갖춰 나가야 할 성품들이에요. 이 일곱 가지 덕목을 늘 추구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죄를 이기는 삶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 지금까지는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 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2: 믿음의 승리를 말씀으로 증거하고 찬양으로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멀리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흔히 천국에만 계신 하나님 또는 성경에만 나오는 하나님으로 제안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훨씬 더 우리 가까이에 계시고 또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피할 길을 주시며 환난과 어려움에서 친히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목마른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신음소리에도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데요. 오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직접 만나기 원하는 분은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 천국으로 가는 길을 방문하셔서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특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0: 창세기 14장에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특별히 14절을 읽다 보면 아브라함 집에서 태어나고 훈련을 받았던 318명의 숫자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명을 데리고 수많은 연합군을 물리쳤습니다. 자신의 양떼를 사나운 맹수들로부터 지킬 만한 능력이 있었던 그들, 아브라함의 가족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도들도 이처럼 힘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적어도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똑부러지게 해내는 자, 그래서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무시하지 못할 만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이죠. 온유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과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잘 해내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BBN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1: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늘 영광 돌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0: 그 십자에서 우리를 위해서 버림, 사실의 목숨을 버려서 우리와 함께 버림받는 거예요. 아버지 보고 버림받는 자리예요, 십자가가. 그 버림이 우리와 함께 되기 위해서 버림받으면. 근데 버림받았는데 나는 목숨을 버릴 근세도 있고 뭐 하고 있다고요? 얻을 근세도 있다. 나는 내가 나를 너희에게로 버려서 너희를 나와 함께 살려서 내가 아버지에게로 가겠다. 그래서 너희를 나와 하나 되게 하겠다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예요? 십자가의 이야기이며 이사야 53장의 이야기이며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한 요한복음 10장의 선한 목자 이야기예요.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월절에 못 박힌 후반부 말씀입니다.
0: 그러니까 십자가 지기 전에 이미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묻죠.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분명히 고백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므나 네가 참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해주었다. 이건 집안 내력으로 예수 믿게 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해주었다. 복이 있다. 너는 정말로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제서야 비로소 바른 신앙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을 가면 고난을 받고 잡혀서 죽을 것이다 라고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을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메시아의 일을 어떻게 이루어내시겠는가 말리고 나서는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이를 생각 안 하고 사람이를 생각한다. 그럼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신 그 언약의 완성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일은 뭐예요? 죽지 않고 성공하는 거잖아요. 죽지 않고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를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 영광스러운 나라로 만들어준 이게 사람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 이꼴 뭐가 돼요? 베드로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평소에 하는 생각이 누구의 생각이에요? 사탄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당에 와서요. 내가 평소에 생각하는 교회당에 대한 개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당. 그죠? 교회는 이래 돼야 돼. 여러분들 그런 마음 있어요? 없어요? 교회에 왔으면 부서가 착 나눠지고 공간이 좀 많고 말이죠. 뭔가 시설이 좀 잘 갖춰지고 그런 개념 있죠, 여러분들? 있는데 이제 헌금을 하기 싫고. 요구는 하고 싶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개념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 없고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교회당. 그냥 멋진 교회들 많더라고요. 그런데 시설 좋은 데 많아요. 세상에 와 제가 부산에 저 결혼식에 있어서 포도원 교회 말 처음 가봤거든요. 세상에 이게 뭐 이런 데 다 있는 싶더라고요. 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요, 본당은 말할 것도 없고, 식당에 가봤는데, 식당이 끝이 안 보여요. 한 1,000명 앉아도 뭐, 한 2,000명 정도 앉을 수 있어요. 식당에 한 1,000명 넘게 한 몇 명 앉았어요, 갑자기? 그러한 어마어마한 시설들이 되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적어도 교회당, 예배당, 이런 것이 되어야 돼. 그래야 사람들이 많이 올 거야. 라는 이런 생각이 누구 생각이에요? 예. 사람의 생각 이꼴 사탄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이게 옳다라고 생각한 것들이 진짜 이게 예수님의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놀래가지고 지금 아멘하고 주여 그러시죠. 두 번째 오셨죠 지금. 지난주에 오셨고 아니 지금 딸 해부관 하러 와가지고 지금 안 올라가고 계시에요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이게 주의 일이다라고 생각한 그것이 사탄의 일이 얼마든지 된다는 것은 이 세상의 신이 누구예요? 사탄, 이 세상 신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 계획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자기는 하나님으로 생각한 게 이 베드로의 생각이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 일을. 그럼 하나님 일은 뭐예요? 십자가 죽는 거잖아요. 이것만이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죠. 십자가에서 유월절이 있으면 내가 이틀 뒤에 죽으리라. 이것이 누구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17장 보십시오. 17장 22절. 갈릴리에 모일 때에,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왔다 갔다 하셨잖아요. 갈릴리에 다시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얼마나 근심했는지 몰라요. 왜요? 죽는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상상을 못해요. 예수님께서 십자에 못 박혀 죽는다는 생각을. 마태복음 20장입니다. 17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려 하실 때에 열두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을 올라가노니 인자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때 결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직 안 했어요. 결의할 것도 말씀하시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혀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럼 예수님 지금 마태복음 몇 번 말씀하셨어요? 세 번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어디로 올라가세요? 예루살렘 올라가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 올라가기 전에 물론 그 요단에 세례받을 때에 세례원이 아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걸 유월절 어린 양과 직접 연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또 신학 박사들은 또 논쟁을 하더라고요. 의미 없어요. 그게 유월절 양인지 그럼 유월절 양은 제사의 개념 아니거든요. 그럼 이거 제사의 희생 양인지 아닌지 이걸 또 연구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더라고요. 아니요. 성경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돼요. 유월절 어린 양도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이고 제사의 그 양과 짐승의 정결한 짐승의 희생 제사 드려지는 것도 누구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증거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세상의 어린 양이다라고 증거했잖아요.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 증거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사야 53장도 꼭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어떤 양인지 이사야 53장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평소에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죠. 이사야 53장. 이거 오늘 오후에도 나올 말씀이에요. 53장 1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억이지 않았도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미 예언해 놓은 내용인데요. 아무도 이걸 안 받아들여요. 왜요? 아름다운 모습이 없는 거예요. 흠모할만 아름다운 모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은 겁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여겼다 이 말이죠. 4절. 그런데 그는 실로 이게 1절에서 3절까지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그 모습이에요. 십자가의 그 모습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의 속이 뭐냐? 속. 그 안에가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런데 우리는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했다 했노라. 예수가 죄를 많이 지어서 저주를 받아서 저렇다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속 안에 십자가 속 안에 그 고난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5절에 자 5절 6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받아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은 목자가 없으면 다 죽어요. 짐승이 뜯겨 죽어요. 그래서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는데 그 각기 제 길로 가는 우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켜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 모습으로 오셔야 돼요? 양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 오셨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저는 여름에 여기 가면 한 번씩 그 산책을 해요. 혼자 점심시간에 산책할 때 공원에 갔다 오면 개미들 참 구경을 한참 하고 와요. 의자에 앉아서. 개미에게 제가 뭔가 말을 하거든요. 개미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다고. 야, 개미야, 날 봐. 예, 빵부스리 좀 줄게. 안 보더라고요. 부지런히 가요. 그럼 개미에게 말을 하려면 내가 뭐가 되면 돼요? 개미에게 가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개미가 되었어요. 그래서 개미가, 개미야, 너희가 내 말 들어라. 날 따르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그러니까 개미가 뭐라 그래요? 이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놈이고, 이거? 하고 물어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니까 네가 뭔데 하고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이사야 53장의 내용이고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7절 보십시오. 우리 무리의 제약을 어떻게 담당하시는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양이 잡혀갈 때는요, 조용히 잡혀간대요. 다른 짐승은 버드득거리는데 양은 조용히 끌려간대요. 입을 열지 않아야 되다. 그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근세도 있고 다시 얻을 근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러 가시는데 누가 죽일 수 있어요? 아무도 못 죽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버리시는 거예요. 자기 몸 스스로 버리는 거죠. 누가 예수를 잡아 처형시킬 수 있어요? 예수를 잡으러 어떤 사람들이 내다 그러니까 다 나가 잡아졌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 목숨을 버리러 이 십자의 길로 가시는 거예요. 스스로. 아무도 예수님의 목숨을 뺏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다 그랬거든요. 그럼 예수께서 목숨을 버리는 것은 누구에게로 버리는 거예요? 그냥 헛되이 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로 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 목숨을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로 목숨을 버리세요. 그리고 우리와 뭐 하시는 거예요? 연합되세요. 우리가 하나 되세요. 그게 성령의 하나됨이에요. 그게 십자에서 우리를 위해서 버린,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우리와 함께 버림받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자리예요, 십자가가. 그 버림이 우리와 함께 되기 위해서 버림받으며. 근데 버림받았는데 나는 목숨을 버릴 근세도 있고 뭐 하고 있다고요? 얻을 근세도 있다. 나는 내가 나를 너희에게로 버려서 너희를 나와 함께 살려서 내가 아버지에게로 가겠다. 그래서 너희를 나와 하나 되게 하겠다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예요? 십자가의 이야기이며 이사야 53장의 이야기이며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한 요한복음 10장의 선한 목자 이야기예요. 그래서 버릴 근세도 있고 얻을 근세도 있다는 것은 자기를 우리에게 버리고 우리와 함께 해서 우리를 자기로 모아내시는 거죠. 이게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십자가에 들리면 내가 나무에 들리면 너희에게 참된 생명을 주고 너희를 나 있는 대로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끌어드리겠고 참된 지혜를 너에게 알게 하겠다. 이게 요한복음에서 십자가의 설명이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를 예루살렘에 가셔서 장들에 잡혀서 죽임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정말 이제 이틀 후에 되면 잡히시고 십자가에 처형당하시 직전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루어내실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11장입니다. 46절, 45절부터 보죠.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지금 나사로가 살아났거든요. 죽은 나사로 살리셨어요. 자,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이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살렸다는 얘기를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말을 하니까 이제 회의를 또 해요. 47절. 이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메시아 운동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의 인기가 더 많아서 진짜로 임금이 되어버리면 로마가 우리를 쳐들어와서 우리를 다 죽여버릴 거다. 그러니까 저 예수를 어떻게 해야 우리나라를 살린다? 죽여야 된다. 이게 산헤드린 공의 결정이에요. 대제사장의 결정이에요. 예수가 인기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를 따라가면 이제 나사로까지 살렸으니까 자꾸만 인기가 많으면 저 예수를 왕으로 세워버리면 로마가 우리를 죽여버릴 거 아니에요.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릴 거 아니에요. 그를 봐야 예수 하나 죽여서 이 민족을 살려내자. 굉장히 애국적이죠. 안 그래요? 아 이거 제 혼자만 그래 보셨나? 그렇잖아요. 예수 하나 죽여서 우리나라를 살리자 말이죠. 그래서 48절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너 참 어리석구나. 한 놈 죽여서 우리 살리자 이 얘기예요. 한 놈 죽여서 우리 민족 살리자. 50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런 얘기는 누구도 해요? 조폭에서도 해요? 네가 하나 죽어서 우리 조직 살리라. 안 그래요?

0: 그러면 우리가 네 뒤 가족들 다 봐줄게, 네 자식 다 봐줄게. 네 그걸 보고 조폭들이 이렇게 말해요. 네가 십자가 지라 이러더라고요. 야, 그들도 다 알아요. 십자가 진다는 얘기. 네가 십자가 지라. 그리고 우리 조직을 살려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그렇게 말한 것은 아주 지혜롭죠. 왜? 뭘 살리기 위해서? 우리 나라를 로마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예수 하나 죽이자 이거죠. 자, 이게 아주 지혜롭게 말을 했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나타내는 말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죠. 이 대제사장 단지 자기 민족을 살리려고 한 이야기지만 이게 오히려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지시는 그 일에 성취가 되는 일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51절 보십시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오. 대제사장이 아주 지혜롭게 한 말인데 이게 누구 말이 아니에요? 지 말이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 한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끔씩 제가 설교하다 보면 제가 원치 않았던 말이 막 나오더라고요. 스스로 한 말이 아닙니다.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한 거예요. 이 대제사장 예수님의 대속적 희생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전혀 몰랐는데 지가 이 말함으로 예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말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누구도 다 사용하세요? 대제사장도 사내들인 공회도 가룟유다도 다 사용하고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루고 있는 중이에요. 이거 예수님이 시켜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러 모의한 겁니다. 자, 이렇게 결국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래, 십자가에 죽으실 분은 언제 죽으셔야 된다 그랬어요? 유월절에. 근데 십자가에서 죽일 근세가 있다는 사내들인 공회는 언제 죽이지 않으려고 했어요? 유월절에는 안 죽이려고 했어요. 밀년이 날까봐. 근데 언제 돌아가셨어요? 유월절에.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완성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십자에서 죽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죠. 그 십자에서 죽으실 때 영혼이 떠나간다는 말이 아니라 그 영을 부어주신다? 라고 말씀했죠. 물론 오순절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한 이제 제자들, 성령이 임한 사도들이 무슨 복음을 전하는지 사도행전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2절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했습니다. 빌립 지사님도 성령이 충만하여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2절. 자, 이디오페아 네시가 이게 여왕 간다기의 국고를 맡아요. 아주 그러니까 재정부 장관쯤 되는 사람이죠. 예, 재정부 장관쯤 되는 사람이 어떻게 예루살렘까지 왔을까요? 옛날에 누가 왔어요? 남방 여왕이 왔잖아요.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순례로 왔다가 돈이 많으니까 넷이에요. 그러니까 두루마리 성경을 산 거예요. 그게 아마 이사의 두루마리 성경 같아요. 그냥 마차를 타고 가는데 두루마리 성경을 읽으면서 가요. 유월절 지났습니다. 유월절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 아직도 뭘 못 들으세요? 복음을 못 들어요. 두루마리 이사의 성경을 쭉 읽고 가는 거죠. 그때 성령께서 빌립 주사, 야, 빨리 광야로 가라.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길로 가라. 뛰어갔죠. 가보니까 마차를 타고 가요. 가까이 가라. 가까이 가니까 이 이디오페아 왕 네시가 이사야 54장을 읽으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이사야 우리 방금 읽었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거늘 우리는 그가 벌을 받아서 그렇게 죽는 줄 알았다고. 그는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다고. 그걸 소리내서 읽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디오페아 네시가 지금 히브리말로 된 성경을 읽고 있어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빌립이 가까이 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묻죠. 당신이 읽고 있는 그 내용 압니까? 아니,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이걸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럼 당신이 마차에 타세요. 그래서 가면서 그 말씀으로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님을 증거해요. 이게 성령이 임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31절. 30절,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 그리던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앉아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읽었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것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했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뺏기므로다 하였거늘. 도산에 끌려가는 양이잖아요. 이거 누가 이 일을 이루어내세요? 사람들이 죽여요. 예수님이 스스로 가신 길이에요. 스스로 그 길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모르니까 내시가 빌립에게 묻죠.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킵니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이사야 53장을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럼 이사야만 전했을까요? 아니요. 구약의 다른 성경을 가지고 이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내시가 바로 복음을 받아들여요. 36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끓이김이 있느냐? 예, 37절 없음대 내 밑에 각주가 다른 사본이 있어요. 빌립이르되 네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노라 하니까 그 즉석에서 뭐예요? 세례를 베풀었어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수백 년 지나서 이 이디오피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갔더니 세상에 그게 누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디오피아 내시가 가서 뭘 전했을까요? 예, 그 두루마리 구약성을 가지고 예수를 전가했다니까요. 놀라운 거죠. 그 복음이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 전거되고 있어요. 이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한 곳만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입니다. 바울만 이렇게 전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도 유월절 어린 양, 그 제사장이 흠없이 바쳐야 하는 그 양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우리가 구속을 받은 것은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 스스로 목숨을 버리면서 자기 양들에게 목숨을 얻게 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스스로 버리신 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속을 받았습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해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이미 2000년 전 예수님 십자가 말세란 말이죠. 그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이틀 전에 유월절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은 그날 안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유월절에 왜 잡혔었어요? 구약 전체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아래에 있을 때에 그게 무슨 나라예요? 이스라엘의 나라. 특히 나라다운 나라가 되려면 어린 양의 피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신약 시대 십자가 완성 이후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어디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른 말로 언약의 피 아래 있을 때 그게 온전한 나라예요. 그 십자가 제쳐놓고 멋있는 나라 만들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만들면 그건 국정농단이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 없어요. 어린 양의 피 아래 머물 때에 진짜 나라도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나라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있을 때에 이게 하나님의 온전하고 거룩하고 점도 흠도 티도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결탄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저먹고 흠없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됩니다. 이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겉으로 볼 때에 저주받아 죽는 모습이었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하셨듯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정말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정말 그 모습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아래 있다면 참으로 이 세상 속에서 지금 여기서 왕같은 제사장의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게 사오니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십자가를 드러내는 그 십자가의 용사들로 우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우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강해가 이어집니다. 놓치지 마시고 많은 은혜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매일매일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찾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받은 은혜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평생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갈망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라면 지난날에 받은 은혜가 언제까지 계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며 그래서 매일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매 순간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고 계시는 BBN은 지금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왔습니다. 무엇보다도 BBN을 알리고 소개하는 일에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이 일을 위해서 방송을 소개하고 알리는 ITL 카드를 지금까지 저희들은 사용해 왔습니다. 명함 크기의 이 작은 ITL 카드는 8개 나라 은으로 제작되어서 전 세계로 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ITL 카드를 받아들고 방송을 접하고 방송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게 될 줄로 믿고 또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이 사역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ITL 카드를 신청하기 원하시면 저희 웹페이지를 통해서 원하는 만큼 또는 원하는 언어권의 ITL 카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물건을 살 때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워런티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보증서인데요. 이 물건이 언제 기간까지 이상 있으면 아무 소리 없이 바꿔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보증서를 가지고 가면 가게에서는 두 말 없이 그 물건을 새로운 물품으로 바꾸어 줍니다. 왜냐하면 보증서가 그렇게 보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에게 핍박을 하고 공격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구원만큼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보증서만 있으면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셨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 있습니까? 제 웹페이지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클릭하셔서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